0: 밥맛 나는 세상 황정자 이렇게 간편한 걸 왜 거르시나 이렇게 든든한 걸 왜 놓치시나 고칼슘 고단백 초당까지 완전 균형 영양식 서류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1: 본 제품은 특수 의료용도 식품으로 의사 임상 영양사 등 전문가 상담을 섭취하여야 합니다.
2: 한국전쟁 당시 우리를 먼저 도운 에티오피아 6천여 명의 군인들은 자신들의 월급을 모아 부모 잃은 아이들을 위해 고아원이라는 고아원도 세워주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에티오피아는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끊이지 않는 내전과 기후재난으로 대부분의 의료시설은 파괴되었고 의약품도 부족해 간단히 치료할 수 있는 질병으로 사망에 이르는 상황입니다. 바로 지금이 우리가 에티오피아의 진 빚을 갚을 때입니다. 지금 전화해 주세요. 후원 문의 080-982-0119 국제구조위원회
3: 사회연대은행은 연대정신을 바탕으로 금융소외를 겪는 이들의 자립을 지원하는 사회적 금융 선도기관입니다. 돈이 아닌 희망을 저축하고 의지를 담보로 꿈을 대출하며 이자가 아닌 나눔이 불어나는 사람과 사회 중심의 따뜻한 금융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사람과 사회를 잇는 따뜻한 금융 함께 만드는 세상 사회연대은행
4: 이 캠페인은 방송사와 코바코가 함께합니다.

음악이 있어 외롭지 않고 음악이 있어 지루하지 않고 음악이 있어 한 주의 피로를 풀죠. 오늘도 변함없는 추억의 음악여행. 여러분은 지금 WBS 원음방송 노래 하나 추억들을 듣고 계십니다.

0: 대구 원음 방송입니다.
1: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2: 부모가 된다는 건 새로운 세상을 여는 일입니다. 아이 챙기랴, 집안일 하랴, 회사일 하랴, 정말 힘들죠. 하지만 아기의 미소, 아이들과 함께하는 즐거운 순간들을 떠올리면 새로운 세상은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기쁨으로 충만할 겁니다. 우리가 만나는 새로운 세상, 아이와 함께라면 더 행복해집니다. 이 캠페인은 초저출산 인구위기 극복을 위해 손잡은 WBS 원음방송과 가톨릭 평화방송, 불교방송, CBS가 함께합니다.

0: 이 노래 언제 들었더라?
1: 02-731-7333.
2: 이 번호 어떻게 알았지?
1: 라디오로 흘러나온
0: 이멘트 많이 들어봤는데
1: 집중해서 듣지 않아도 애써 기억하지 않아도 듣다 보면 따라하게 되고 듣다 보면 외우게 되고 듣다 보면

평소보다 조금 여유로우신가요? 아니면 더 바쁘신가요? 잠깐만 시간 내주세요. 추억의 힐링 음악들이 가득 준비되어 있습니다. WBS 원음방송 노래 하나 추억들.

0: 대구 원음 방송입니다.
1: 세상을 바꾼 광고 광고인 데이비드 오길비.
2: 시속 60마일의 차 안에서 가장 큰 소음은 시계 소리이다. 그가 쓴 이 문장 하나로, 그가 만든 이 광고 한 편으로 차는 더 팔렸고, 더 많은 차를 생산하기 위해 공장은 더 커졌으며, 그 공장을 운영하기 위해 일자리는 더 많아졌다. 그리고 다시 차는 더 많이 팔렸다.
1: 광고, 경제를 움직입니다. 광고사랑 캠페인은 세상의 모든 광고와 함께합니다.
3: 원불교가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여러분 가까이에 원불교가 있습니다. 원불교는 마음 공부를 통해 행복을 열어주는 종교입니다. 원불교는 여러분들의 삶에 새로운 희망과 기쁨을 드릴 것입니다. 만나고 싶으시죠? 가까운 원불교 교당에 문의하셔서 원불교의 문을 노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중생들은 열 번 잘해준 은인이라도 한 번만 잘못하면 원망으로 돌리지만은 도인들은 열 번 잘못한 사람이라도 한 번만 잘하면 감사하게 여기나니 그러므로 중생들은 은혜에서도 해만 발견하여 난리와 파괴를 불러오고 도인들은 해에서도 은혜를 발견하여 평화와 안락을 불러오나니라. 원불교 교전 대종경 요훈품 33장 말씀입니다.

0: WBS
1: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10시를 알려드립니다. FM 98.3MHz WBS 대구 원음 방송입니다. HLCS

0: 매일 아침 9시 여러분의 추억을 소환합니다.
1: 노래 하나, 추억 둘.
2: 한국전쟁 당시 우리를 먼저 도운 에티오피아 6천여 명의 군인들은 자신들의 월급을 모아 부모 잃은 아이들을 위해 고아원이라는 고아원도 세워주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에티오피아는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끊이지 않는 내전과 기후재난으로 대부분의 의료시설은 파괴되었고 의약품도 부족해 간단히 치료할 수 있는 질병으로 사망에 이르는 상황입니다. 바로 지금이 우리가 에티오피아의 진 빚을 갚을 때입니다. 지금 전화해 주세요. 후원 문의 080-982-0119 국제구조위원회. 광고하기 좋...

두 눈을 감으면 손에 잡힐 것 같은 시간이 있죠. 그 속엔 어김없이 음악들이 있고요. 그 시간을 지금 잡으세요. 마음으로 손을 뻗으면 닿는 곳, 노래 하나, 추억들,

0: 대구 원음 방송입니다.
1: 어르신들의 경험도 청년들의 열정도 모두 각자의 시대가 만든 장점입니다. 시대의 차이가 세대 차이가 되지 않도록 대화와 공감으로 서로를 이어주세요. 함께 사는 대구, 세대를 잇다. 대구 경북 방송광고발전협의회.

전북에서 부산에서 서울에서 광주에서 대구에서 그리고 마침내 전 세계에서 원불교의 세계교화를 위해 쉼없이 달려온 원음방송이 더 단단한 뿌리를 내리고 더 멀리 나아가기 위해 원음방송 후원회 원음만방 불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세계가 듣고 보는 교단의 유일한 방송 원음방송 ARS 후원

지금 여러분께서는 WBS 원음방송 노래 하나 추억들을 듣고 계십니다. 이 시간에 전해드린 음악들은 원음방송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wbsi.kr로 들어오셔서 라디오 프로그램 방중 노래 하나 추억들을 클릭해주세요.

WBS 원음방송 노래 하나 추억들 오늘도 2시간의 음악여행 즐거우셨나요? 기분 좋은 에너지로 끝까지 편안한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0: 대구 원음 방송입니다.
1: 기분 좋은 날 그대와 함께 협립양산
2: 산뜻한 색상 세련된 디자인 협립양산 참 좋아요. 아름다워요.
1: 협립양산
2: 협립양산 참 좋아요. 우리 곁에 협립.
3: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4: 부모가 된다는 건 새로운 세상을 여는 일입니다. 아이 챙기랴, 집안일 하랴, 회사일 하랴, 정말 힘들죠. 하지만 아기의 미소, 아이들과 함께하는 즐거운 순간들을 떠올리면 새로운 세상은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기쁨으로 충만할 겁니다. 우리가 만나는 새로운 세상, 아이와 함께라면 더 행복해집니다. 이 캠페인은 초저출산 인구위기 극복을 위해 손잡은 WBS 원음방송과 가톨릭 평화방송, 불교방송, CBS가 함께합니다.
5: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사람에게 큰 일을 맡기려 함에 하늘에서 먼저 시험해 보는 이치가 있나니 보통 사람도 하루 인부만 부리고 1년 머슴만 두려워하여도 그 자격과 신용을 먼저 보거든 하물며 천하 대사를 맡기는 데 있어서리요. 그러므로 큰 일을 이루려는 사람은 먼저 마땅히 이 시험에 잘 통과하도록 조심해야 하나니라.

0: WBS
1: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11시를 알려드립니다. FM 98.3MHz WBS 대구 원음 방송입니다. HLCS

0: 대한민국의 미래는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와 원음방송이 함께합니다.
1: 세상을 바꾼 광고 광고인 데이비드 오길비.
2: 시속 60마일의 차 안에서 가장 큰 소음은 시계소리이다. 그가 쓴 이 문장 하나로, 그가 만든 이 광고 한 편으로 차는 더 팔렸고, 더 많은 차를 생산하기 위해 공장은 더 커졌으며, 그 공장을 운영하기 위해 일자리는 더 많아졌다. 그리고 다시 차는 더 많이 팔렸다.
1: 광고, 경제를 움직입니다. 광고 사랑 캠페인은 세상의 모든 광고와 함께합니다.

반갑습니다. 김민성 교무입니다. 지금부터 WBS 원음 방송 일요 법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법신불전에 헌배를 올리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법신불전에 대례로 사배를 올리겠습니다.

다녀 바라밀다 신경 관자재보살 행신

0: 설명 기도를 올리겠습니다. 모두 두 손 모아 합장하시기 바랍니다.
1: 거룩하신 법신불 사은이시여, 교단 제4대를 맞이하여 교훈이 길이 융창하옵고 저희 모두 개벽 성자로 거듭나서 교단의 대의를 살려내고 대종사님의 일대 경륜인 재생의세를 실현하는 주인들이 되기를 염원하옵나이다. 은혜로우신 법신불 사은이시여, 저희들은 안으로 마음을 살피고 마음을 챙기며 본래 마음을 잘 함양하는 수행정진으로 일관해 나아가겠나이다. 이런 대도의 대법륜을 힘차게 굴리고 저희들 각자의 공부 표준을 마음에 새기며 하루하루의 일과를 통해 마음에 적공을 드리겠나이다. 실력은 경계를 당해보아야 알 수 있고 그 경계를 넘어설 때 실력이 쌓인다고 하셨나니 법신불 사은이시여, 저희 모두는 언제 어디서나 마음 공부의 힘으로 참 실력을 갖추고 그 실력으로 능히 한없는 폭락과 지혜를 장만하여 곳곳에 희망이 되고 동남풍을 불리는 역군이 되게 하옵소서. 마음과 마음을 서로 이으며 법의 인연이 날로 깊어지도록 손길이 닿는 곳마다 발길이 머무는 곳마다 지극한 불공으로 임해가게 하옵소서. 일심으로 비옵나이다.

0: 법어봉독을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받들 법문은 대산종사법어 교리편 54장에서 57장, 법어 58쪽에서 59쪽입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1: 54. 대산종사 말씀하시기를, 정신수양은 마음을 닦아서 맑히자는 것으로, 정신의 자주력을 얻자는 것이요, 번뇌에 불타는 마음의 불을 끄자는 것이요, 욕심에 도둑맞은 참 마음을 찾아내자는 것이며, 사리 연구는 마음을 찾아서 밝히자는 것으로, 모든 진리를 궁구하여 깨치자는 것이요, 모르는 진리를 배워서 알자는 것이요, 밝혀놓은 참 지혜를 계속해서 닦아 어둡지 않게 하자는 것이며, 작업 취사는 마음을 바르게 잘 쓰자는 것으로, 악업을 끊고 선업을 행하자는 것이요, 복을 계속해서 새로 짓자는 것이요, 지은 복이 계속되도록 하자는 것이니라. 55. 대산종사 말씀하시기를, 영생을 잘 살려면 정신수양으로 정신을 저축하고, 사리연구로 지혜를 개발하며, 작업취사로 정의를 실천하여 선근을 많이 심어야 하느니라. 56. 대산종사 말씀하시기를, 정신수양은 마음을 닦고 키우는 공부요, 일심을 모으는 공부요, 기도하는 공부요, 마음을 길들이는 공부요, 마음을 지키는 공부요, 마음을 고요하게 하는 공부요, 생각을 텅 비우는 공부요, 착심을 떼는 공부요, 부동심을 양성하는 공부요, 보림하는 공부니라. 57. 대산종사 말씀하시기를, 사리연구는 마음을 찾는 공부요, 스스로 궁구하고 깨치는 공부요, 보고 듣고 말하다가 우연히 깨치는 공부요, 스승이 가르치고 훈습시키는 공부요, 실제 체험으로 깨치는 공부요, 심천의 지혜의 달이 솟게 하는 공부요, 견성보다 수증이 훨씬 어려움을 아는 공부요, 스승의 인가를 얻는 공부요, 스스로 깨닫는 공부요, 대각의 경로를 아는 공부니라.
0: 일상 수행의 요법을 외우며 각자의 마음과 생활을 대조하겠습니다.
1: 1. 심지는 원래 요란함이 없건만은 경계를 따라 있어 지나니, 그 요란함을 없게 하는 것으로서 자성의 정을 세우자. 2. 심지는 원래 어리석음이 없건만은 경계를 따라 있어 지나니, 그 어리석음을 없게 하는 것으로서 자성의 해를 세우자. 3. 심지는 원래 그름이 없건만은 경계를 따라 있어 지나니, 그 그름을 없게 하는 것으로서 자성의 계를 세우자. 4. 신과 분과 의와 성으로서 불신과 탐욕과 나와 우를 제거하자. 5. 원망 생활을 감사 생활로 돌리자. 6. 타력 생활을 자력 생활로 돌리자. 7. 배울 줄 모르는 사람을 잘 배우는 사람으로 돌리자. 8. 가르칠 줄 모르는 사람을 잘 가르치는 사람으로 돌리자. 9. 공익심 없는 사람을 공익심 있는 사람으로 돌리자. 10.

0: 설법이 있겠습니다. 오늘 설법은 우선 김도종 교무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1: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시간에 심신을 원만하게 수호하는 공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그에 이어서 사리를 원만하게 아는 공부에 대해서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사리 연구가 더욱 중요하게 된 것은 인공지능 시대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인공지능이 모든 질문에 대해서 대답을 해줍니다. 종교의 영역에서도 이미 로봇 성직자가 등장했습니다. 로봇 사제도 등장했습니다. 8만 대장경을 입력해서 설법을 하게 하는 로봇 스님이 등장했습니다. 인공지능 시대에 사리 연구는 기계가 다 해주기 때문에 소홀해도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질문도 가능합니다. 그러나 인공지능이 사리를 아는 것과 사람이 사리를 아는 것은 다릅니다. 이것이 어떻게 다른가 하는 것도 오늘 공부해 보겠습니다. 먼저 사리라고 하는 말을 살펴보죠. 우주 자연과 생활 세계의 모든 이치를 말합니다. 사리라고 하는 것은 한글로 말하자면 일과 이치입니다. 우리 국어사전에서는 일의 이치라고 풀이합니다. 그것보다는 일과 이치로 보는 것이 맥락상 순리적인 이해라고 보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사리 연구의 기본은 사막 동식 공부, 즉 세발 동식 공부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리 연구를 하더라도 세발 동식 공부로부터 출발해야 합니다. 이 원칙은 정신 수양이나 작업 취사를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세발 동식 공부를 하는 까닭을 다시 확인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수행하는 분들 가운데는 입정 상태에 드는 것 자체에 만족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기호흡, 단전호흡을 하는 목적을 입정 상태를 체험하는 것으로 여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순간은 모든 잡념이 끊어져서 마음이 편안해진다는 것입니다. 휴식 수준의 불명상, 물명상이나 멍때리기 하는 효과의 연장선에서 입정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사리 연구를 하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학자들의 경우를 봅니다. 자신이 주제로 삼는 연구에만 몰두하다가 일상생활이 정상적이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인공지능은 결코 세발 동식 공부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인공지능이 사리 연구하는 것과 사람이 사리 연구하는 것의 결정적인 차이점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사리를 원만하게 알아야 되는 까닭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죠. 일의 12이해와 우주 자연의 대소유무를 알아야 하는 까닭, 이것은 인식하고 의식하는 것이 생명의 탄생과 만물이 만들어지는 바로 그 원리이기 때문입니다. 식즉 생의 원리가 되겠습니다. 만물이 생겨나려면 서로 감응하여야 됩니다. 원초적 감응이 다름 아닌 으뜸원자 원식입니다. 연기질로 된 모든 존재는 원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원식이 깨어나면서 모든 존재의 구성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소강절이라고 하는 중국 철학자가 쓴 황극경세서의 관물편의 4편에 일감일응이라는, 일감일응이 만물의 이치라는 그런 말이 나옵니다. 기가 모든 만물에 통하여서 그 사물을 있게 하고 변화하게 한다는 말을 펼치면서 하는 말입니다. 이때의 일감일응, 그것이 바로 다름 아닌 원식이라는 말이 되겠습니다. 알아야 면장을 한다는 속담이 있습니다. 이 속담도 식즉생의 그러한 맥락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즉 의식하는 작용은 본능적으로 하는 작용과 의식을 의식하는 작용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의식을 의식하는 작용, 바로 이것이 사리를 원만하게 알게 하는 출발점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조심해야 될 일이 하나 또 있습니다. 사리를 안다는 것은 지식으로 아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말로 하면 개념을 이 머리로 이해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어진 개념을 몸으로 체험해서 아는 것입니다. 온몸과 마음으로 감흥해야 됩니다. 조선시대 후기 철학자 최한기 선생이 있습니다. 그분은 체인이라고 하는 말을 했습니다. 원만하게 안다는 것은 개념이나 지식으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몸으로 아는 것을 말합니다. 체험으로 아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한식 요리책을 외국어로 번역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요리를 할 줄 아는 사람이 제대로 번역을 할 수가 있습니다. 외국어만 아는 사람의 번역은 잘못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한국에서 생활할 때 갈비찜을 좋아한 외국인이 자기 나라에 돌아가서 갈비찜을 먹고 싶었답니다. 그래서 영어로 번역된 요리책을 보고 요리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결과는 갈비찜이 아니라 갈비탕만 되더라는 경우를 예를 들 수가 있습니다. 그 책의 저자는 번역자가 요리를 모르고 그 낱말만 알아서 번역했기 때문에 그런 일이 생겼다고 말하는 걸 들었습니다. 경전을 읽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전의 가르침대로만 하면 큰 깨달음을 얻는 성자가 된다고 합니다. 그러나 낱말의 뜻을 이해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내 몸으로 체험하는 것은 다릅니다. 세발 동식 공부가 필요한 이유가 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생활세계에서 기억할 아주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정산종사 법문편 14장의 법문입니다. 모르고 믿으면 미신이라고 한 것입니다. 올바른 신앙, 올바른 수행을 위해서 사리를 원만하게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사리를 원만하게 알기 위한 질문의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그걸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사람은 연기절의 짜임으로 된 존재입니다. 생활세계의 표현으로 말하면 정신적인 존재임과 동시에 물질적인 존재이고 물질적인 존재임과 동시에 정신적인 존재입니다. 그리고 영적인 존재입니다. 그리하여 사람은 물질적인 욕구와 정신적인 욕구, 영적인 욕구를 동시에 갖습니다. 물질적인 욕구는 형이하학적인 욕구이고 정신적인 욕구는 형이상학적인 욕구입니다. 영적인 욕구는 형이상학조차 뛰어넘는 욕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욕구에 따라서 질문이 만들어집니다. 형이하학적인 질문 사례를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큰 부자가 되겠다는 희망이 있어야 합니다. 나는 큰 부자가 되고 말 것이라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큰 부자가 되기 위해서 분발심이 난 이후에 큰 부자가 되는 방법에 대해서 질문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얻어지는 방법을 가지고 정성스럽게 노력하면 마침내 큰 부자가 되는 것입니다. 대종경 수행품 43장에서 말씀하는 내용에 따라서 그 순서를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 형이상학적인 질문은 우주의 본성이나 진리 자체를 알아내겠다는 열망을 먼저 가지면서 출발합니다. 성인 그리고 철학자, 과학자들이 다 그렇게 시작했습니다. 당장의 먹고 사는 문제와는 관련이 없는 것 같은 그런 열망이 되겠습니다. 소태산 성종께서 7살 되실 때 하늘과 그룹에 관한 질문을 갖는 것, 아버지와 어머니는 다른 사람들보다 왜 더 친하신가 하는 이런 질문을 가진 것은 형이상학적인 질문입니다. 소태산 성존의 경우에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것은 성존의 부모님께서는 그 질문의 해결을 위해서 격려하고 도왔다는 점입니다. 세속적 부모라면 그런 쓸데없는 생각을 하지 말라 이렇게 책망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또한 중요한 것은 자기만이 갖는 질문을 스스로 만들어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겠습니다. 동물과 사람의 차이가 이것 아닙니까? 사람이 만물의 영장이라는 이유가 의식적 차원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갓난아이가 배우지 않고도 어머니 젖을 빠는 동작은 배우지 않고도 본능적으로 아는 것입니다. 사람도 의식주 생활에서 본능적으로 자기를 보존하려는 욕구를 가집니다. 배고프면 먹고 졸리면 잠을 자며 추우면 옷을 입는 것이 모두 저절로 알고 있는 본능적인 차원입니다. 모든 존재가 연기질로 되었기 때문에 모든 존재는 저절로 하는 본성이 있습니다. 저절로 하는 것은 자연식 또는 원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사람이 도구를 사용하기 시작하면서 보다 진보한 의식적 차원의 사람으로 성장하게 됐습니다. 무엇보다도 불을 사용하는 것은 사람 욕구의 격이 달라졌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격이 달라진 욕구는 의식주 욕구를 넘어서 진선미 욕구를 실현하려는 것입니다. 의식주 욕구를 실현하려는 단계의 사람은 저절로 아는 것의 차원에 있습니다. 사람이 진선미 욕구를 실현하고자 할 때 의식해서 아는 것의 단계로 들어가게 됩니다. 진의 욕구는 사물의 본성과 원리를 알고자 하는 욕구입니다. 선은 글자 그대로 도덕적인 욕구입니다. 자연권의 욕구, 공동체의 조화와 균형에 대한 욕구 같은 것들입니다. 미는 미학적인 욕구가 되겠습니다. 미학은 단순히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름다움을 창조하는 것은 우주 자연의 원리를 사물의 조화와 균형으로 재현해내는 작업입니다. 진선미 욕구는 의식주의 실용적 욕구를 넘어서서 본성과 원리를 알고자 하는 욕구로부터 출발합니다. 쉽게 말하면 소태산 성종께서 7살 때 품으신 파란 하늘과 구름에 대한 의심은 실용적인 욕구가 아니라 원리를 알고자 하는 욕구였습니다. 사리를 원만하게 알고자 하는 것은 의식주 욕구와 진선미 욕구를 실현하기 위해서 알아내기를 적극적으로 할 것을 말하는 공부가 되겠습니다. 자, 이제 알아내는 공부를 하는 사람이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되는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알아내는 방법을 알기 전에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태도에 관한 문제입니다. 자기를 모르는 사람으로 자처하라는 것입니다. 일원상 소원문에 등장하는 개념이 있습니다. 우리 어리석은 중생, 이 표현을 다 알고 계시겠죠? 스스로 어리석은 중생이라는 자각을 하는 것입니다. 공자님과 소크라테스도 말했습니다. 너 자신이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라는 것을 자각하라는 것입니다. 노자도 이런 말을 했습니다. 글을 배우는 사람은 지식이 쌓이지만 도를 듣고자 하는 사람은 날로 그 지식을 버린다는 것입니다. 공자와 소크라테스가 하는 말씀과 같은 맥락의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흥미로운 사실이 있습니다. 최근에는 인공지능에게도 자신의 무지를 자각하게 하면 비교적 바른 대답을 이끌어낼 수 있다. 이런 연구 결과를 발표한 학자도 있습니다. 알아내는 방법에는 세 가지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말해보겠습니다. 배워서 알아내는 방법, 관찰하고 실험해서 알아내는 방법, 그리고 직관적인 깨달음으로 알아내는 방법입니다. 먼저 배워서 알아내기를 알아보겠습니다. 배워서 아는 것은 모든 인류가 다 경험하는 그런 차원의 학습입니다. 소태산 성종께서 연구력 얻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다섯 가지를 말씀하시는데 앞에 두 가지가 이에 해당됩니다. 동하고 정하는 두 사이에 연구력 얻는 빠른 방법은 첫째는 인간 반사를 작용할 때 그 일 그 일에 아르마리를 얻도록 힘쓸 것이요. 둘째는 스승이나 동지로 더불어서 의견 교환하기를 힘쓸 것이다. 이런 말씀이

0: 있습니다. 자기 주대를 실현하기 위해서 맞는 일과 공부에 대해서 목표를 세우고 스승과 동료들에게 물어서 배우라는 말씀입니다. 일상수행의 요법 7조를 실천하는 것입니다. 배울 줄 모르는 사람을 잘 배우는 사람으로 돌리자. 이 바로 보이지 않는 스승과 동지에게 묻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것은 책을 읽는 것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관찰하고 실험해서 알아내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연현상이나 사물을 관찰해서 그 이치를 알아내는 방법이 있습니다. 전통적으로 경물치지의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연현상이나 사물의 변화를 관찰하면서 그 변화의 이치가 떠오르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와 동아시아 사람들은 음양의 이치를 찾아냈습니다. 그리고 유럽 사람들은 인과법칙을 찾아냈습니다. 우리 일원인들은 음양의 이치와 인과의 이치를 동시에 찾아냅니다. 소태산 성존이 말씀하는 다섯 가지 가운데 바로 세 번째 방법이 되겠습니다. 앞에 이어서 말씀드리면 셋째는 보고 듣고 생각하는 중에 의심나는 곳이 생기면 연구하는 순서를 따라서 그 의심을 해결하도록 힘쓸 것이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바로 경물치지는 자연현상이나 사물을 관찰해서 몰랐던 원리나 새로운 사실을 찾아내는 방법입니다. 여기에서 경물치지와 함께 격사치리의 방법이 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신문기사를 검토해서 그 주제를 끌어내는 것도 격사치리의 한 방법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마르크스, 그리고 또 더 잘 아는 피터 드러커 같은 사람도 이 방법을 썼습니다. 마르크스는 현장 취재 기사를 만들면서 그의 유물사관을 체계화했습니다. 드러커는 신문기사 학습을 통해서 미래를 예측을 하였습니다. 소태산 성존의 법문에서도 격사치리 방법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신문 이야기입니다. 대종경 인도품 35장 말씀입니다. 제자들이 신문기사를 보고 평론하면서 다투는 것을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신문을 보더라도 그 가운데 선악의 원인과 결과를 살펴서 나의 앞길에 거울을 삼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모든 법을 통해서 한마음 밝히는 공부라고 하셨습니다. 이러한 정신으로 신문을 보는 사람은 신문이 곧 산 경전이 되고 회복의 자료가 될 것이라고 하신 것입니다. 물론 신문의 가짜뉴스나 편파 보도도 추려내어서 바로잡는 지혜도 필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이제 직관적인 깨달음으로 알아내는 것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진리나 지식을 알아내는 것은 분석과 추론, 직관의 두 길이 있습니다. 경물치지, 격사치리는 분석과 추론의 방법이 되겠습니다. 이제 직관적인 깨달음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사람에게는 천부적으로 직관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것은 통찰하는 능력입니다. 쉽게 말하면 척 보면 아는 것이 통찰입니다. 그리고 이제 통찰보다도 높은 단계가 직관이 되겠습니다. 직관이라는 것은 쉽게 말하면 주변과 중심을 한꺼번에 아는 것입니다. 통찰은 사람들이 대부분 가지고 있는 능력입니다. 그러나 직관은 특별한 노력을 해야만 가질 수 있는 능력이 되겠습니다. 정신을 집중해야 되는 것입니다. 정신을 집중하기 위한 수련을 전문적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방법이 선입니다. 전통적으로 깨달음을 얻고자 하는 사람은 반드시 선 수행을 했습니다. 이것은 지금도 필수적인 일입니다. 그러나 소태산 선, 무시선 무처선은 깨달음만이 아니라 일을 잘하기 위한 선이 되겠습니다. 육근이 무사하면 잡념을 제거하고 일심을 양성하며, 육근이 유사하면 불의를 제거하고 정의를 양성하라. 이것은 육근이 유사하고 무사한 경우를 말씀하시는 것은 온 몸과 마음으로 선수행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주 단전 호흡의 방법으로 하라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또 무시선 붙여서는 생활선이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는 가르침이 되겠습니다. 이제 사리를 원만하게 아는 구체적인 질문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불교의 선종은 수많은 공안을 연마합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알고 계시는 이것이 무엇인가, 시신마, 이러한 공안은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예, 크리스트교는 질문보다는 성경의 말씀을 믿는 것 위주의 신앙을 합니다. 그러나 자기가 처한 현실에 어떠한 하나님의 뜻이 감추어져 있는가를 알아보려는 그런 차원의 신앙적 질문을 가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소태산 성종께서는 일찍이 사리 연구를 위한 구체적인 질문을 제시하셨습니다. 원기 12년, 단기 4260년, 서기 1927년에 펴낸 수양연구요론에는 137개의 문목을 열거하고 있습니다. 문목이라고 하는 것은 질문의 제목을 말합니다. 사리를 원만하게 알기 위한 질문입니다. 유교, 불교, 도교 사상에 관한 질문, 인과보응에 관한 질문, 계행실천에 관한 질문, 자연현상에 관한 질문, 매우 세밀한 질문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보고 있는 정전에서는 20개의 의두 요목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 질문들은 큰 깨달음으로 가는 씨앗 질문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것만 가지고도 사리를 원만하게 하는 구체적인 질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앞에서 말씀드린 사리 연구의 정신을 기반으로 해서 현대적인 생활 세계에서 구체적으로 우리가 연마할 사리 연구의 조목을 몇 가지로 정리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137개의 문목, 20개의 의두 요목, 그리고 여기에서 정리하는 몇 가지 질문과 함께 각자의 개인 맞춤형 질문을 만들어서 연마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어떤 직업에 종사하든지 내가 누구인가에 대해서 스스로 질문해야 됩니다. 모든 인류가 그러하고 있습니다. 나를 나라고 하는 내가 누구인가를 알아야만이 모든 인생의 문제가 풀립니다. 소태산 성종께서는 천하의 큰 도는 참된 성품의 원리를 밝히고 생사의 큰 일을 해결하면서 인과의 이치를 드러내고 수행의 길을 갖춰야 한다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종교만 그런 것이 아니라 모든 개인도 그래야 됩니다. 이 문제를 해결해야만 큰 사람이 됩니다. 주대를 바로 세운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둘째, 자기가 제 아무리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살고 있다 하더라도 죽음 이후의 세계에 대해서 스스로 질문해야 됩니다.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정도를 포함한 7도 윤회의 과정을 알아보려고 스스로 질문해야 됩니다. 내가 7도 윤회의 과정에서 처하고 있는 지점을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래야만 자기 인생의 줏대를 바로 세울 수가 있습니다. 자기의 줏대가 바로 서야 참다운 행복을 누릴 수가 있을 것입니다. 셋째, 나의 몸과 마음이 하나다라고 하는 진리를 연마해야 됩니다. 내가 연기질로 짜였다는 것을 연마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주의 연기질과 나의 연기질이 하나로 이어져 있다는 관계를 연마해야 됩니다. 넷째, 자기가 당하고 있는 현실이 전생의 업인지 현생의 업인지 그리고 지금 나는 현재 어떠한 업을 만들고 있는지를 연마해 봐야 됩니다. 모든 일은 업력의 결과입니다. 그런데 전생의 업도 있고 현생의 업도 있습니다. 전생업이라고 달게 받으면서 참회 반성하고 현생업이라면 내 안에 업장을 녹여서 긍정적인 선업 그리고 바르게 실천하는 업으로 돌려야 할 것입니다. 다섯째, 우주의 공간과 시간 속에서 나의 공간과 시간의 관계를 연마해 봐야 됩니다. 하늘과 내가 하나라는 연말을 하면서 나의 주대를 바로 세울 수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천지인 합의를 연말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 자기가 모든 일을 시작할 때 그 일을 시작하기 전에 그 일의 시작과 끝을 미리 연마하는 공부를 해야 됩니다. 이것이 이소성대 정신입니다. 작은 일로부터 시작해서 큰 일을 이루자는 뜻도 있겠지만 작은 원인을 생각하고 그것이 풀려가는 과정을 연마하는 것이 이소성대 정신이라고 할 것입니다. 일곱째, 자기가 모든 일을 진행할 때 그 일이 진행되는 인과관계, 음양상승의 관계를 알기 위해서 연마하고 자기가 처한 지점을 확인하고 나아갈 방향과 목표, 이것을 연말을 해야 할 것입니다. 여덟 번째, 내가 처한 현실이 음양상승의 과정에서 무엇을 해야 되는 시기인지 연마해야 됩니다. 쉽게 말하면 나아갈 때와 물러갈 때를 아는 것입니다. 어떤 일을 시작하고 어떤 일을 그만둬야 할 때인지를 판단해보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올바른 업을 짓고 자기 주대를 바르게 세울 수가 있을 것입니다. 아홉째, 모든 것은 두 가지 이상의 측면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그 두 가지 이상의 측면을 발견하는 연말을 해야 됩니다. 열 번째, 내가 경험하고 소유하는 그 모든 것, 모든 것이 어떠한 전체적인 연관성이 있는지를 발견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전체적인 연관성 속에서 내가 처한 현실, 내가 다루고 있는 사물의 지점을 확실하게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열한 번째, 나의 존재에 대한 의심주머니, 우주의 진리에 대한 의심주머니, 자기에게 주어진 일과 하고자 하는 일의 인과 원리에 대한 그런 의심주머니 같은 것들, 자기 마음에 언제나 의심주머니를 챙겨야 합니다. 인공지능 시대에 사람이 바르게 사는 방법이 다름 아닌 끊임없는 질문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바로 이것과도 맞아떨어지는 공부라고 할 것입니다. 이러한 형이상학적, 성리학적 질문과 함께 각자가 산업공상 직업 간에 가지고 있는 직업적 성공에 대한 질문에도 답을 얻으려고 하는 것이 사리 연구입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경전에 표준화되어 있는 화두만이 아니라 각자 각자가 살아가는 조건과 환경에 따라서 독자적인 질문을 만들어내서 연구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오늘날 인공지능 시대에 질문을 만들어내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작업 아니겠습니까? 정답을 검색하는 기술보다도 질문을 만들어내는 인문학적 능력이 인공지능을 잘 사용하는 사람, 인공지능을 지배하는 사람이 되는 방법입니다. 배워서 하는 방법, 관찰해서 하는 방법, 직관적으로 하는 방법을 모두 통해서 이러한 질문에 답을 얻으셔서 행복하고 진급하는 인생을 사시기를 권유합니다. 감사합니다.
1: 오늘 법회 소득을 대조하며 각자의 원하는 바에 따라 묵상으로 심고 올리겠습니다.

이상으로 WBS 원음방송 일요법회를 마치겠습니다. 모두 복되고 은혜로운 한 주 보내시길 기원합니다. 마음 공부 잘합시다.

0: 대구 원음 방송입니다.
1: WBS 원음 방송 캠페인 물놀이 안전 수칙을 지킵시다.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을 때나 몹시 배가 고프거나 식사 후에는 수영을 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수영 능력을 과신해 무리한 행동을 하지 않습니다. 장시간 수영하지 않습니다. 호수나 강에서는 혼자 수영하지 않습니다. 물에 들어갈 때는 준비 운동을 한 다음 다리부터 서서히 들어가 몸을 순환시키고 수온에 적응시켜 수영하기 시작합니다. 초보자는 수심이 얇다고 안심해서는 안 됩니다. 배 혹은 떠있는 큰 물체 밑을 헤엄쳐 나간다는 것은 위험함으로 하지 않습니다. 통나무 같은 의지물이나 부유구, 큐브 등을 믿고 자신의 능력 이상 깊은 곳으로 나가지 않습니다. 수영 중에 살려달라고 장난하거나 허우적대는 흉내를 내지 않습니다. 자신의 체력과 능력에 맞게 물놀이를 합니다. 껌을 씹거나 음식물을 입에 문 채로 수영하지 않습니다. 기도를 막아 질식의 위험이 있습니다.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도가에 세 가지 어려운 일이 있으니 하나는 이론의 절대 자리를 알기가 어렵고 둘은 이론의 진리를 실행에 부합시켜서 도움과 정의 한결같은 수행을 하기가 어렵고 셋은 이론의 진리를 일반 대중에게 간명하게 깨우쳐 알려주기가 어렵나니라. 그러나 수도인이 마음을 굳게 세우고 한번 이루어 보기로 정성을 다하면 아무리 어려운 일이라도 쉬운 일이 될 것이요, 아무리 쉬운 일이라도 안 하려는 사람과 하다가 중단하는 사람에게는 다 어려운 일이 되나니라. 원불교 교전 대정경 부처품 12장 말씀입니다.

0: WBS
1: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정오를 알려드립니다. FM 98.3MHz WBS 대구 원음 방송입니다. HLCS

기분 좋은 12시. 반갑습니다. 기분 좋은 12시 김희연입니다. 주말 기분 좋은 12시는 추억의 90년대 음악부터 2000년대 음악을 논스톱으로 2시간 동안 전해드립니다. 행복했던 그때 그 시절 추억의 음악 속으로 한번 떠나볼까요? 기분 좋은 12시 출발합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원음 방송의 가요 프로그램 기분 좋은 12시 주말 프로그램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90년대부터 최신 가요까지 참 좋은 가사와 멜로디의 가요들을 선곡해서 보내드리는데요. 평일 12시 생방송 기분 좋은 12시에서도 함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는 기분 좋은 12시예요.

주말에 기분 좋은 만남, 기분 좋은 12시. 여러분은 지금 어디서 무엇을 하며 저와 함께하고 계신가요? 혹시 조금 우울하고 걱정이 있으시다면 지금 이 시간만큼은 잠시 그 마음 내려놓고 추억의 음악들과 함께하시며 즐거운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0: WBS FM
1: 안녕하세요. 에피트 모델 임시안입니다.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밋밋하고 평범한 아파트에선 담을 수 없는 우리만의 특별한 라이프 스타일을 가진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에피트에 살아야 돼. 넥스트 라이프 플랫폼 에피트.
2: 대종사 원불교 개교 당시의 시국을 살펴보시고 그 지도 강령을 표로서 정하시기를 물질이 개벽되니 정신을 개벽하자 하시니라. 원불교 교전 대종경 서품 4장 말씀입니다.

0: 서울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두 번째. 도심 속 가든형 카페테리아부터 프리미엄 피트니스까지 수준 높은 커뮤니티 라이프를 만나보세요.
1: 파크로쉬 서울원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주말에 기분 좋은 만남, 기분 좋은 12시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맑고 밝고 훈훈한 WBS 원음방송 들으실 수 있는 주파수 알려드릴게요. 서울 경기 지역 FM 89.7, 부산 경남 104.9, 대구 경북 98.3, 광주 전남 107.9, 전북 충남 지역은 FM 97.9MHz로 만나실 수 있습니다. 혹시 라디오로 들을 수 없는 분들은 플레이스토어나 앱스토어에서 원음방송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을 무료로 다운받으셔서 설치하시면 언제 어디서나 저희 WBS 원음방송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2018년 이후 국내 제조사에서 출시된 신규 스마트폰에서는 데이터를 이용하지 않고도 FM 라디오를 직접 수신해 들으실 수 있으니까요. 이 점 참고해 주세요.

전북에서 부산에서 서울에서 광주에서 대구에서 그리고 마침내 전 세계에서 원불교의 세계교화를 위해 쉼없이 달려온 원음방송이 더 단단한 뿌리를 내리고 더 멀리 나아가기 위해 원음방송 후원회 원음만방 불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세계가 듣고 보는 교단의 유일한 방송 원음방송 ARS 후원 전화 060-702-1212 060-702-1212 한 통화 10,000원으로 원음방송의 든든한 후원자가 되어주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응원으로 원음방송은 앞으로도 씩씩한 발걸음을 이어가겠습니다.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경전으로 배울 때는 정신수양, 사리연고, 작업취사삼학이 비록 과목은 각각 다르나 실제로 공부를 해나가는 데에는 서로 떠날 수 없는 연관이 있어서 마치 쇠사랑의 세 발과도 같나니 수양을 하는 데에도 연구취사의 합력이 있어야 할 것이요, 연구를 하는 데에도 수양취사의 합력이 있어야 할 것이요, 취사를 하는 데에도 수양연구의 합력이 있어야 하나니 이와 같이 삼학을 병진하는 것은 서로 그 힘을 어울려 공부를 지체 없이 전진하게 하자는 것이니라. 원불교 교전 대종경 교의품 21장 말씀입니다.

0: WBS
1: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FM 98.3MHz WBS 대구 원음 방송입니다. HLCS

기억 속에서 잊혀진 노래를 다시 발견하면 오랜 친구를 만난 것처럼 반가운 마음이 들죠. 오늘도 학창시절 친구와 마주친 것처럼 즐거운 추억 떠올리면서 WBS 원음방송 기분 좋은 12시와 행복한 2시간 보내세요.

지금 여러분께서는 원음 방송의 가요 프로그램 기분 좋은 12시 주말 프로그램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90년대부터 최신 가요까지 참 좋은 가사와 멜로디의 가요들을 선곡해서 보내드리는데요. 평일 12시 생방송 기분 좋은 12시에서도 함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는 기분 좋은 12시예요.

주말에 기분 좋은 만남, 기분 좋은 12시. 여러분은 지금 어디서 무엇을 하며 저와 함께하고 계신가요? 혹시 조금 우울하고 걱정이 있으시다면 지금 이 시간만큼은 잠시 그 마음 내려놓고 추억의 음악들과 함께하시며 즐거운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나는

0: 대구 원음방송입니다.
1: 어르신들의 경험도 청년들의 열정도 모두 각자의 시대가 만든 장점입니다. 시대의 차이가 세대 차이가 되지 않도록 대화와 공감으로 서로를 이어주세요. 함께 사는 대구, 세대를 잇다. 대구경북 방송광고발전협의회.
2: 부모가 된다는 건 새로운 세상을 여는 일입니다. 아이 챙기랴, 집안일 하랴, 회사일 하랴 정말 힘들죠. 하지만 아기의 미소, 아이들과 함께하는 즐거운 순간들을 떠올리면 새로운 세상은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기쁨으로 충만할 겁니다. 우리가 만나는 새로운 세상, 아이와 함께라면 더 행복해집니다. 이 캠페인은 초저출산 인구위기 극복을 위해 손잡은 WBS 원음방송과 가톨릭 평화방송, 불교방송, CBS가 함께합니다.

0: It's all about love. This song goes out to all my people who I love. I love you. 192, from me to you. That's right.
1: 추억의 음악이 함께하는 기분 좋은 12시, 매일 낮 12시부터 2시까지 2시간 동안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기분 좋은 12시 듣고 계십니다. 기분 좋은 12시의 선곡 내용은 WBS 원음방송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wbsi.kr로 접속하시거나 인터넷 창에 원음방송 검색하시면 쉽게 찾아오실 수 있어요. 아니.

기분 좋은 12시 이제 마칠 시간입니다. 2시간 추억의 음악 들으면서 행복한 기분 만끽하셨나요? 네, 남은 시간도 즐겁고 행복하게 보내시고요. 저는 내일 정오에 다시 찾아올게요.

0: 대구 원음 방송입니다.
1: 반갑습니다. 원불교 광주 전남 교구장 오은도 교무입니다. 병원연 금년 한 해를 맞이한 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하반기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돌이켜보면 천재지변과 정치, 경제, 환경과 같은 많은 일들이 지구촌 곳곳에서 일어나고 순간순간 선택의 기로에서 어떻게 사는 것이 복되고 은혜로우며 나 개인뿐 아니라 전체를 위하는 의미 있는 삶이 되는가를 깨달을 수 있는 지혜와 용기가 필요한 나날입니다. 왕산 종법사님께서는 은혜로운 평등 세상 함께 만들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모두의 마음에 평등의 씨앗을 심고 갖고 서로를 존중하고 모두가 조화롭게 사는 평등 세상을 함께 열어가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0: 은혜로운 평등 세상 함께 만들자. WBS 연중 캠페인이었습니다.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큰 회상을 이뤄내는 데에는 재주와 지식과 물질이 풍부한 사람을 만나는 것도 물론 필요하나 그것만으로는 오직 울타리가 될 뿐이요 서로 둔하고 무식한 사람이라도 혈심 가진 참 사람을 만나는 것이 더욱 중요하나니 그가 참으로 알뜰한 주인이 될 것이며 모든 일에 대성을 권하니라.

WBS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2시를 알려드립니다. FM 98.3MHz WBS 대구 원음 방송입니다. HLCS

반갑습니다. 가수 박상철입니다. 트로트 음악과 원불교 법문이 함께하는 이 시간 WBS 원음방송 심쿵 2시입니다. 이 시간은 여러분들이 보내주시는 트로트 신청곡들로 꾸며드립니다. 짧은 글은 50원, 긴 글 100원이 드는 샵8970 우물정 8970번으로 신청곡을 보내주세요. 주말에 만나는 신나는 음악 나들이 심쿵 2시 지금 출발합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심쿵 2시를 듣고 계십니다. 심쿵 2시의 성공 내용은 WBS 원음방송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wsi.kr로 접속하시거나 인터넷 검색창에 원음방송을 검색하시면 쉽게 찾아오실 수 있습니다.

0: WS1 방송 심쿵 2시입니다. 이 시간은 여러분의 신청곡으로 꾸며집니다. 트로트 음악 중심으로 듣고 싶은 노래 신청해 주세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이 드는 샵8970, 우물정 8970 항상 열어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카카오톡 채널로도 신청곡 보내주실 수 있는데요. 친구 검색에서 원음방송 라디오 또는 영어로 WBS FM 검색에서 친구 추가하시면 1대1 채팅으로 메시지 보내실 수 있습니다.
1: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일이 없을 때에는 항상 일 있을 때에 할 것을 준비하고 일이 있을 때에는 항상 일 없을 때의 심경을 가질지니 만일 일 없을 때에 일 있을 때의 준비가 없으면 일을 당하여 창왕 전도함을 면하지 못할 것이요 일 있을 때에 일 없을 때의 심경을 가지지 못한다면 마침내 판국의 얽매인 사람이 되고만 하니라. 원불교 교전 대종경 수행품 10장 법문입니다.

0: 대구 원음 방송입니다.
1: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2: 원불교가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여러분 가까이에 원불교가 있습니다. 원불교는 마음 공부를 통해 행복을 열어주는 종교입니다. 원불교는 여러분들의 삶에 새로운 희망과 기쁨을 드릴 것입니다. 만나고 싶으시죠? 가까운 원불교 교당에 문의하셔서 원불교의 문을 노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0: 여러분께서는 지금 주말 오후에 만나는 WBS 원음방송 심쿵 2시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트로트와 원불교 법문 말씀이 함께하는 이 시간 행복과 웃음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1: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자기가 어리석은 줄을 알면 어리석은 사람이라도 지혜를 얻을 것이요 자기가 지혜 있는 줄만 알고 없는 것을 발견하지 못하면 지혜 있는 사람이라도 점점 어리석은 대로 떨어지나니라. 원불교 교전 대종경 요흥품 6장 법문입니다.

0: 대구 원음 방송입니다.
1: 세상을 바꾼 광고 광고인 데이비드 오길비.
2: 시속 60마일의 차 안에서 가장 큰 소음은 시계소리이다. 그가 쓴 이 문장 하나로, 그가 만든 이 광고 한 편으로 차는 더 팔렸고, 더 많은 차를 생산하기 위해 공장은 더 커졌으며, 그 공장을 운영하기 위해 일자리는 더 많아졌다. 그리고 다시 차는 더 많이 팔렸다.
1: 광고, 경제를 움직입니다. 광고사랑 캠페인은 세상의 모든 광고와 함께합니다.
3: 부모가 된다는 건 새로운 세상을 여는 일입니다. 아이 챙기랴, 집안일 하랴, 회사일 하랴, 정말 힘들죠. 하지만 아기의 미소, 아이들과 함께하는 즐거운 순간들을 떠올리면 새로운 세상은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기쁨으로 충만할 겁니다. 우리가 만나는 새로운 세상, 아이와 함께라면 더 행복해집니다. 이 캠페인은 초저출산 인구위기 극복을 위해 손잡은 WBS 원음방송과 가톨릭 평화방송, 불교방송, CBS가 함께합니다.
4: 정산종사 말씀하시기를, 허공이 천하 만물의 주인이니 천지는 허공을 이용하여 그 덕을 베풀며, 빈 마음은 만물의 주인이니 그대들은 이 빈 마음을 잘 이용하여야 물질 이용도 잘 하게 되리라. 선은 마음 허공을 알리며 마음 허공 이용하는 법을 가르치는 대학이니, 마음 허공을 잘 알아 이용하면 세계의 주인이 되리라. 원불교 정산종사법어 원리편 20장 법문입니다.

0: WBS
1: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3시를 알려드립니다. FM 98.3MHz WBS 대구 원음 방송입니다. HLCS

스포트와 원불교 본문이 함께하는 이 시간 WBS 원음방송 심쿵 2시 3부의 문이 열렸습니다. 짧은 글은 50원, 긴 글 100원이 드는 샵8970 우물정 8970번으로 신청곡 보내주세요. 여러분이 신청해 주신 음악으로 더 풍성해지는 시간 심쿵 2시입니다.

0: 티어실 원수 외용에 우리는 티어실 에어로솔도 있어요. 3일제약.
1: 이 노래 언제 들었더라?
2: 02731-7331.
3: 이 번호 어떻게 알았지?
2: 라디오로 흘러나온
1: 멘트 많이 들어봤는데.
2: 집중해서 듣지 않아도, 애써 기억하지 않아도, 듣다 보면 따라하게 되고, 듣다 보면 외우게 되고, 듣다 보면 하고 싶어지는 라디오 광고. 일상 속 소소한 재미이자 생활 속 요긴한 정보가 됩니다.
4: 라디오 세상 열기 캠페인은 여러분과 세상 모든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광고 문의는 02-731-7234-7264번입니다.
5: 여러분께서는 지금 심쿵 2시를 듣고 계십니다. 심쿵 2시의 성공 내용은 WBS 원음방송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wsi.kr로 접속하시거나 인터넷 검색창에 원음방송을 검색하시면 쉽게 찾아오실 수 있습니다.

0: 지금 여러분께서는 심쿵 2시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맑고 밝고 훈훈한 WBS 원원방송 들으실 수 있는 주파수 알려드릴게요. 서울 경기 지역은 FM 89.7, 부산 경남은 104.9, 대구 경북 98.3, 광주 전남은 107.9, 전북 충남 지역은 FM 97.9MHz로 만나실 수 있습니다. 혹시 라디오를 듣기 어려우시다면 원음방송 어플을 이용해 보세요. 플레이스토어와 앱스토어에서 무료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많은 청취 부탁드립니다.
1: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일이 없을 때에는 항상 일 있을 때에 할 것을 준비하고 일이 있을 때에는 항상 일 없을 때의 심경을 가질지니 만일 일 없을 때에 일 있을 때의 준비가 없으면 일을 당하여 창왕 전도함을 면하지 못할 것이요 일 있을 때에 일 없을 때의 심경을 가지지 못한다면 마침내 판국에 얽매인 사람이 되고만 하니라. 원불교 교전 대종경 수행품 10장 법문입니다.

0: 대구 원음 방송입니다.
1: 어르신들의 경험도 청년들의 열정도 모두 각자의 시대가 만든 장점입니다. 시대의 차이가 세대 차이가 되지 않도록 대화와 공감으로 서로를 이어주세요. 함께 사는 대구, 세대를 잇다. 대구 경북 방송광고발전협의회.
2: 저 사람이 나를 사랑하거든 생각 없이 좋아만 할 것이 아니라 먼저 그 원인을 생각해보라. 그만한 사랑받을 일이 있었거든 그 일을 영원히 변치 않기로 명심할 것이요. 만일 그만한 일 없이 받는 사랑이거든 그것을 빚으로 알아야 할 것이니라. 원불교 교전 대종경 인도품 18장 말씀입니다.

0: WBS.
1: 트로트로 감성 충전, 활력 충전, 성인 가요와 본문으로 함께하는 WS 원원 방송 힙곡 도시.
2: 생존의 불안으로 일상을 빼앗긴 이웃의 곁을 지켜온 사회 연대 은행, 사람과 사회를 잇는 따뜻한 금융, 함께 만드는 세상, 사회 연대 은행.
3: 이 캠페인은 방송사와 코바코가 함께합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심쿵 2시를 듣고 계십니다. 심쿵 2시의 선곡 내용은 WBS 원음방송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wsi.kr로 접속하시거나 인터넷 검색창에 원음방송을 검색하시면 쉽게 찾아오실 수 있습니다.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어리석은 사람은 공것이라 하면 좋아만 하고 그로 인하여 몇 배 이상의 손해를 받는 수가 있음을 알지 못하나 지혜 있는 사람은 공것을 좋아하지도 아니하려니와 그것이 생기면 다 차지하지 아니하고 정당한 곳에 나누어 써서 재앙이 따라오기 전에 미리 액을 방비하나니라. 원불교 교전 대종경 요훈품 27장 법문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한 심쿵도시는 여기까지입니다. 방송으로 전해드린 노래들은 원음방송 홈페이지에서 그 선곡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가수 박상철이었습니다. 오늘도 마음 공부 잘하는 하루 보내세요.

전북에서 부산에서 서울에서 광주에서 대구에서 그리고 마침내 전 세계에서 원불교의 세계교화를 위해 쉼없이 달려온 원음방송이 더 단단한 뿌리를 내리고 더 멀리 나아가기 위해 원음방송 후원회 원음만방 불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세계가 듣고 보는 교단의 유일한 방송 원음방송 ARS 후원 전화 060-702-1212 060-702-1212 한 통화 10,000원으로 원음방송의 든든한 후원자가 되어주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응원으로 원음방송은 앞으로도 씩씩한 발걸음을 이어가겠습니다.

장사 조각종이 한 장과 도막연필 하나며 소소한 노끈 하나라도 함부로 버리지 아니하시고 아껴 쓰시며 말씀하시기를 아무리 흔한 것이라도 아껴 쓸 줄 모르는 사람은 가난하고 천한 곳에 태어나는 과보를 받나니 물이 세상에 흔한 것이나 까닭 없이 함부로 쓰는 사람은 후생에 물 귀한 곳에 몸을 받아 물 곤란을 보게 되는 과보가 있나니라. 원불교 교전 대정경 실시품 18장 말씀.

WBS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4시를 알려드립니다. FM 98.3MHz WBS 대구 원음 방송입니다. HLCS

반갑습니다. 나른한 오후를 깨워줄 좋은 음악과 원불교 법문이 함께하는 이 시간 WBS 원음방송 심쿵 내십니다. 이 시간은 여러분들이 보내주시는 최신가요 신청곡들로 꾸며드립니다. 짧은 글은 50원, 긴 글은 100원이 되는 샵 8970 우물정 8970번으로 신청곡을 보내주세요. 주말에 만나는 편하고 즐거운 음악나들이 심쿵내시 지금 시작합니다.

방치된 농촌 쓰레기 문제 이제 주민 손으로 해결해요. 클린 농촌 만들기. 농촌 쓰레기는 줄이고 공동체는 되살리고 주민 참여형 클린 농촌단이 마을을 바꿔갑니다. 주민 손으로 더욱 깨끗하게 다시 농촌답게 클린 농촌 만들기. 농림축산식품부가 함께합니다.

0: 전북에서 부산에서 서울에서 광주에서 대구에서 그리고 마침내 전 세계에서 원불교의 세계교화를 위해 쉼없이 달려온 원음방송이 더 단단한 뿌리를 내리고 더 멀리 나아가기 위해 원음방송 후원회 원음만방 불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세계가 듣고 보는 교단의 유일한 방송 원음방송 ARS 후원 전화 060-702-1212 060-702-1212 한 통화 10,000원으로 원음방송의 든든한 후원자가 되어주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응원으로 원음방송은 앞으로도 씩씩한 발걸음을 이어가겠습니다.
1: 세상을 바꾼 광고 광고인 데이비드 오길비.
2: 시속 60마일의 차 안에서 가장 큰 소음은 시계 소리이다. 그가 쓴 이 문장 하나로, 그가 만든 이 광고 한 편으로 차는 더 팔렸고, 더 많은 차를 생산하기 위해 공장은 더 커졌으며, 그 공장을 운영하기 위해 일자리는 더 많아졌다. 그리고 다시 차는 더 많이 팔렸다.
1: 광고, 경제를 움직입니다. 광고 사랑 캠페인은 세상의 모든 광고와 함께합니다.

0: WBS 원음방송 심쿵 내쉽니다. 이 시간은 여러분의 신청곡으로 꾸며지는데요. 2000년대 음악부터 2000년대 음악부터 최신가요 중심으로 듣고 싶은 노래 청해 주세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이 되는 샵 8970 우물정 8970 항상 열어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카카오톡 채널로도 신청곡 보내주실 수 있는데요. 친구 검색에서 원음방송 라디오 또는 영어로 WBS FM 검색해서 친구 추가하시면 1대1 채팅으로 메시지 보내실 수 있습니다.
1: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자기가 어리석은 줄 알면 어리석은 사람이라도 지혜를 얻을 것이요. 자기가 지혜 있는 줄만 알고 없는 것을 발견하지 못하면 지혜 있는 사람이라도 점점 어리석은 대로 떨어지나니라. 원불교 교전 대종경 요훈품 6장 법문입니다.

0: 여러분께서는 지금 심쿵내시를 듣고 계십니다. 심쿵내시의 선곡 내용은 WBS 원음방송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wbsi.kr로 접속하시거나 인터넷창에 원음방송을 검색하시면 쉽게 찾아오실 수 있습니다.
1: 말씀하시기를 매사에 허식을 즐기지 말라. 겉으로 화려하고 안으로 보잘것없는 것은 개인, 가정, 사회, 국가를 쇠망케 하는 근본이니라. 원불교 정산종사법어 근실편 8장 법문입니다.

0: 대구 원음 방송입니다.
1: 70여 년 우리가 만든 건 우산이었지만 우리가 지켜온 건 믿음이었습니다. 품질 좋은 우산과 양산의 이름 협립. 1946년부터 지금까지 협립은 품질과 명성을 지켜가겠습니다. 우리 곁에 협립.
2: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3: 원불교가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여러분 가까이에 원불교가 있습니다. 원불교는 마음 공부를 통해 행복을 열어주는 종교입니다. 원불교는 여러분들의 삶에 새로운 희망과 기쁨을 드릴 것입니다. 만나고 싶으시죠? 가까운 원불교 교당에 문의하셔서 원불교의 문을 노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모든 사람이 다 남에게 존대받는 사람 되기를 원하건만은 행하는 데 있어서는 홀대받을 일을 더하나니 어찌 바라는 바를 이루리요. 저 사람의 존대를 받는 방법은 곧 내가 먼저 저 사람을 존대하며 위해주는 것이니 내가 그를 존대하고 위해주면 그도 나를 존대하고 위해주나니라.

0: WBS
1: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5시를 알려드립니다. FM 98.3MHz WBS 대구 원음 방송입니다. HLCS

0: 최신 가요와 원불교 법문이 함께하는 이 시간 WBS 원음방송 심쿵 4시 2부의 문이 열렸습니다. 짧은 글은 50원, 긴 글 100원이 드는 문자 샵8970 우물정 8970번으로 신청곡 보내주세요. 여러분이 청해 주신 음악으로 더 풍성해지는 이 시간 심쿵 4시입니다.
1: 오케이, 1, 2, 3, go.

여러분께서는 지금 심쿵 내시를 듣고 계십니다. 심쿵 내시의 성공 내용은 WBS 원음방송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wbsi.kr로 접속하시거나 인터넷창에 원음방송을 검색하시면 쉽게 찾아오실 수 있습니다.

이명훈이 묻기를 제가 재주 하나를 배워 가지려 하오니 이 세상에 어떠한 재주가 제일 크나이까? 답하시기를 사람과 잘 화하는 재주를 배워 가질지니라. 원불교 정산종사법어 응기편 13장 법문입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주말 오후 심쿵 내시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최신가요와 원불교 법문이 함께하는 이 시간, 행복과 웃음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말씀하시기를 아랫사람이 윗사람 섬기기도 어렵지만은 윗사람이 아랫사람 위하기는 더욱 어렵나니라. 원불교 정산종사법어 법훈편 38장 법문입니다.

0: 대구 원음 방송입니다.
1: 세상을 바꾼 광고 광고인 데이비드 오길비.
2: 시속 60마일의 차 안에서 가장 큰 소음은 시계 소리이다. 그가 쓴 이 문장 하나로, 그가 만든 이 광고 한 편으로 차는 더 팔렸고, 더 많은 차를 생산하기 위해 공장은 더 커졌으며, 그 공장을 운영하기 위해 일자리는 더 많아졌다. 그리고 다시 차는 더 많이 팔렸다.
1: 광고, 경제를 움직입니다. 광고사랑 캠페인은 세상의 모든 광고와 함께합니다.
3: 부모가 된다는 건 새로운 세상을 여는 일입니다. 아이 챙기랴, 집안일 하랴, 회사일 하랴, 정말 힘들죠. 하지만 아기의 미소, 아이들과 함께하는 즐거운 순간들을 떠올리면 새로운 세상은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기쁨으로 충만할 겁니다. 우리가 만나는 새로운 세상, 아이와 함께라면 더 행복해집니다. 이 캠페인은 초저출산 인구위기 극복을 위해 손잡은 WBS 원음방송과 가톨릭 평화방송, 불교방송, CBS가 함께합니다.
4: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우리 속담에 말하고 다니는 것을 나팔 불고 다닌다고도 하나니, 그대들은 모든 경계를 당하여 나팔을 부을 때에 항상 좋은 곡조로 천만 사람이 다 화하게 하며, 자기 일이나 공중의 일이 흥하게는 할지언정 서로 다투게 하고 망하게는 하지 않도록 하라. 그러하면 그 나팔이 한량없는 복을 장만하는 좋은 악기가 되려니와, 그렇지 못하면 그 나팔이 한량없는 죄를 불러들이는 장본이 되리라. 원불교 교전 대정경 인도품 21장 범.

0: WBS
1: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6시를 알려드립니다. FM 98.3MHz WBS 대구 원음 방송입니다. HLCS

WBS 원음방송 심쿵 내시 3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짧은 글은 50원, 긴 글은 100원이 되는 샵 8970 우물정 8970번으로 듣고 싶은 최신 가요를 알려주세요.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가는 심쿵 내시 3부입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주말 오후 심쿵 내시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최신가요와 원불교 법문이 함께하는 이 시간 행복과 웃음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말씀하시기를 아랫사람이 윗사람 섬기기도 어렵지만은 윗사람이 아랫사람 위하기는 더욱 어렵나니라. 원불교 정산종사법어 법훈편 38장 법문입니다.

대산종사 말씀하시기를 비록 쓰지 못할 물건이라도 잘 보관해두면 뒷날 요긴하게 쓰일 때가 있고 아무리 쓸모없는 사람이라도 너그러이 포용하여 잘 인도하면 뒷날 귀하게 쓰일 때가 있느니라. 원불교 대산종사법어 교훈편 30장 법문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한 심쿵 내시는 여기까지입니다. 방송으로 전해드린 노래들은 원음방송 홈페이지에서 선곡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도 이런 세계의 주역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0: WBS FM 대구 원음 방송입니다.
1: 반갑습니다. 원불교 광주 전남 교구장 오은도 교무입니다. 병원은 금년 한 해를 맞이한 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하반기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돌이켜보면 천재지변과 정치, 경제, 환경과 같은 많은 일들이 지구촌 곳곳에서 일어나고 순간순간 선택의 기로에서 어떻게 사는 것이 복되고 은혜로우며 나 개인뿐 아니라 전체를 위하는 의미 있는 삶이 되는가를 깨달을 수 있는 지혜와 용기가 필요한 나날입니다. 왕산 종법사님께서는 은혜로운 평등 세상 함께 만들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모두의 마음에 평등의 씨앗을 심고 갖고 서로를 존중하고 모두가 조화롭게 사는 평등 세상을 함께 열어가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0: 은혜로운 평등 세상 함께 만들자. WBS 연중 캠페인이었습니다.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육신의 병은 병으로 알고 시간과 돈을 들여 치료에 힘쓰지만은 마음의 병은 병인 줄도 모르고 치료해 볼 생각을 내지 않나니 이었지 뜻 있는 이에 탄식할 바 아니리요. 육신의 병은 아무리 중하다 할지라도 그 고통이 일생에 그칠 것이나 마음의 병은 치료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두면 영원한 장래의 최고의 종자가 되나니라. 원불교 교전 대종경 수행품 56장 말씀입니다.

0: WBS
1: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7시를 알려드립니다. FM 98.3MHz WBS 대구 원음 방송입니다. HLCS

아름다운 인생. 반갑습니다. 아름다운 인생 이동훈입니다. 추억이 가득 담긴 옛 가요를 들으면서 깊어가는 삶의 낭만을 함께 나누는 아름다운 인생. 주말에는 그동안 미처 들려드리지 못했던 곡들을 모으고 모아서 노래로만 가득 채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정겨운 옛 가요의 매력에 흠뻑 빠져보시죠. 그럼 출발합니다.

0: 덥고 습한 여름을 피해 에드워드리는 홈캠스를 즐깁니다. 왜?
1: 우리 집 공기는 나비엔이니까.
0: 제습환기 청정기가 습도를 낮추고 숙면 매트 사계절로 시원한 숙면 온도까지 여름을 쾌적하게.
1: 공기가 다르네. 우리 집 공기는
2: 경동 나비엔.
3: 밥맛 나는 세상 황정자, 이렇게 간편한 걸 왜 거르시나? 이렇게 든든한 걸 왜 놓치시나? 고칼슘, 고단백, 초당까지 완전 균형 영양식. 서울우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4: 본 제품은 특수 의료용도 식품으로 의사, 임상 영양사 등 전문가와 상담 후 섭취하여야 합니다. 금복.

매일 저녁에 만나는 정다운 음악 친구 아름다운 인생은 서울 경기 지역에서는 FM 89.7MHz로 들으실 수 있고요. 부산 경남 지역은 104.9, 대구 경북 지역은 98.3, 광주 전남 지역은 107.9, 그리고 전북 충남 지역에서는 FM 97.9MHz로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0: 대구 원음 방송입니다.
1: 70여 년 우리가 만든 건 우산이었지만 우리가 지켜온 건 믿음이었습니다. 품질 좋은 우산과 양산의 이름 협립. 1946년부터 지금까지 협립은 품질과 명성을 지켜가겠습니다. 우리 곁에 협립.
2: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3: 어르신들의 경험도 청년들의 열정도 모두 각자의 시대가 만든 장점입니다. 시대의 차이가 세대 차이가 되지 않도록 대화와 공감으로 서로를 이어주세요. 함께 사는 대구, 세대를 잇다. 대구 경북 방송광고발전협의회.

0: 그때 그 시절 추억과 낭만이 살아 숨쉬는 곳. 여기는 우리가 함께 만들어가는 아름다운 인생입니다.
1: 광고하기 좋은 라디오 광고.

꽃을 먹을 땐 봄을 냈지만 매 맞는 꼬리야 매 맞는 꼬리야 와하하 우셨다 히히히 우셔워 에헤헤 우셨다 에헤헤 우셔워 와.

주말 저녁에도 어김없이 아름다운 인생을 애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아름다운 인생을 도와주시는 분들과 선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청경 유네스코 생물권 보존지역 고창의 마을 어르신들이 진심을 담아 만드는 고창 100년 영농조합에서 무카페인, 무탄닌, 연잎향차 선물세트, 프리미엄 인사텐 골드 한 박스, 논산시 선정 착한 명품 가게 강경 이화젓갈에서 젓갈 선물세트, 건강 100세 시대를 이끌어가는 원광 한방생활건강에서 모겐 모가사탕을, 그리고 애민정신을 실천하는 선순환 기업 주식회사 미르라이프에서 치약과 비누세트를 선물로 드립니다.

전북에서 부산에서 서울에서 광주에서 대구에서 그리고 마침내 전 세계에서 원불교의 세계교화를 위해 쉼없이 달려온 원음방송이 더 단단한 뿌리를 내리고 더 멀리 나아가기 위해 원음방송 후원회 원음만방 불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세계가 듣고 보는 교단의 유일한 방송 원음방송 ARS 후원 전화 060-702-1212 060-702-1212 한 통화 10,000원으로 원음방송의 든든한 후원자가 되어주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응원으로 원음방송은 앞으로도 씩씩한 발걸음을 이어가겠습니다.

한 제자 한문 지식만을 중히 여기는지라.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도덕은 원래 문자 여하의 메인 것이 아니니 그대는 이제 그 생각을 놓으라. 앞으로는 모든 경전을 일반 대중이 두루 알 수 있는 쉬운 말로 편찬해야 할 것이며 우리 말로 편찬된 경전을 세계의 사람들이 서로 번역하고 배우는 날이 멀지 아니할 것이니 그대는 어려운 한문만 숭상하지 말라. 원불교 교전 대종경 전망품 3장 말씀입니다.

0: WBS
1: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8시를 알려드립니다. FM 98.3MHz WBS 대구 원음 방송입니다. HLCS

누구에게나 별처럼 반짝이던 시절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주어진 모든 것에 감사해야 할 시간. 아름다운 인생은 여러분 곁에 있습니다.

0: 대한민국의 미래는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와 원음방송이 함께합니다.
1: 사회연대은행은 연대정신을 바탕으로 금융소외를 겪는 이들의 자립을 지원하는 사회적 금융 선도기관입니다. 돈이 아닌 희망을 저축하고 의지를 담보로 꿈을 대출하며 이자가 아닌 나눔이 불어나는 사람과 사회 중심의 따뜻한 금융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사람과 사회를 잇는 따뜻한 금융. 함께 만드는 세상. 사회연대은행.
2: 이 캠페인은 방송사와 코바코가 함께합니다.
3: 매일 저녁에 만나는 옛 가요 전문 프로그램. 지금 여러분께서는 WBS 원음방송의 아름다운 인생을 듣고 계십니다.

흘러간 옛 가요와 함께 그 시절 어떤 소중한 추억들이 지금 여러분 곁을 찾아왔을까요? 부디 잠시나마 고단함을 잊게 해줄 아름답고 행복한 기억들만 가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WBS 원음방송 라디오와 함께 하실 수 있는 주파수 안내해 드리도록 할게요. 서울 경기 지역은 FM 89.7MHz로 들으실 수 있고요. 부산 경남 지역은 104.9, 대구 경북 지역은 98.3, 광주 전남 지역은 107.9, 그리고 전북 충남 지역에서는 FM 97.9MHz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0: 대구 원음 방송입니다.
1: 정산종사 말씀하시기를 마음 가운데 사심이 뿌리박거든 마음의 일원상을 묵상하여 그 공하고 둥글고 바른 본성을 돌이키기에 힘쓸 것이요. 대종사의 성안을 묵상하여 그 공명하고 정대하고 자비하신 신법을 채받기에 힘쓸 것이요. 나는 불제자요 공도자라는 자부심을 일으키어 그 사심을 제거하기에 힘쓰라. 그러하면 그 사심이 쉽게 정심으로 돌아오리라. 원불교 정산종사법어 권도편 26장 법문입니다.

0: 이 노래 아 언제 들었더라.
1: 02731-7321.
2: 어? 이 번호 어떻게 알았지?
1: 라디오로 흘러나온
0: 이멘트 많이 들어봤는데.
1: 집중해서 듣지 않아도 애써 기억하지 않아도 듣다 보면 따라하게 되고 듣다 보면 외우게 되고 듣다 보면 하고 싶어지는 라디오 광고. 일상 속 소소한 재미이자 생활 속 요긴한 정보가 됩니다.
3: 라디오 세상 열기 캠페인은 여러분과 세상 모든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광고 문의는 02-731-7234, 7264번입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저녁 시간의 동반자 아름다운 인생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제 라디오가 없어도 또 이동 중에 각 지역 주파수를 몰라도 그리고 전 세계 어디에서나 WBS 원음방송과 함께하실 수 있죠. 스마트폰으로 플레이스토어나 앱스토어에서 원음방송 라디오 앱을 다운받아서 들으시면 되고요. 언제 어디서나 맑고 밝고 훈훈한 우리 WBS 원음방송 많이 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느덧 아름다운 인생 오늘 마칠 시간이 다 됐습니다. 내일 저녁 7시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우리 모두 하나 되어 감사하고 보은하는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0: WBS FM 대구 원음 방송입니다.
1: 세상을 바꾼 광고 광고인 데이비드 오길비.
2: 시속 60마일의 차 안에서 가장 큰 소음은 시계 소리이다. 그가 쓴 이 문장 하나로, 그가 만든 이 광고 한 편으로 차는 더 팔렸고, 더 많은 차를 생산하기 위해 공장은 더 커졌으며, 그 공장을 운영하기 위해 일자리는 더 많아졌다. 그리고 다시 차는 더 많이 팔렸다.
1: 광고, 경제를 움직입니다. 광고사랑 캠페인은 세상의 모든 광고와 함께합니다.
3: 부모가 된다는 건 새로운 세상을 여는 일입니다. 아이 챙기랴, 집안일 하랴, 회사일 하랴, 정말 힘들죠. 하지만 아기의 미소, 아이들과 함께하는 즐거운 순간들을 떠올리면 새로운 세상은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기쁨으로 충만할 겁니다. 우리가 만나는 새로운 세상, 아이와 함께라면 더 행복해집니다. 이 캠페인은 초저출산 인구위기 극복을 위해 손잡은 WBS 원음방송과 가톨릭 평화방송, 불교방송, CBS가 함께합니다.
4: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공부인이 동하고 정하는 두 사이에 수양력 얻는 빠른 방법은, 첫째는 모든 일을 작용할 때 나의 정신을 시끄럽게 하고 정신을 빼앗아갈 일을 짓지 말며 또는 그와 같은 경계를 멀리할 것이요. 둘째는 모든 사물을 적응할 때 애착 탐착을 두지 말며 항상 담담한 맛을 깃들일 것이요. 셋째는 이 일을 할 때 저 일에 끌리지 말고 저 일을 할 때 이 일에 끌리지 말아서 오직 그 일 그 일에 일심만 얻도록 할 것이요. 넷째는 여가 있는 대로 염불과 좌선하기를 주의할 것이니라. 원불교 교전 대정경 수행품 2장 말씀입니다.

0: WBS
1: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9시를 알려드립니다. FM 98.3MHz WBS 대구 원음 방송입니다. HLCS

반갑습니다. 김민성 교무입니다. 지금부터 WBS 원음 방송 일요 법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법신불전에 헌배를 올리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법신불전에 대례로 사배를 올리겠습니다.

0: 설명 기도를 올리겠습니다. 모두 두 손 모아 합장하시기 바랍니다.
1: 거룩하신 법신불 사은이시여, 교단 제4대를 맞이하여 교훈이 길이 융창하옵고 저희 모두 개벽 성자로 거듭나서 교단의 대의를 살려내고 대종사님의 일대 경륜인 재생의세를 실현하는 주인들이 되기를 염원하옵나이다. 은혜로우신 법신불 사은이시여, 저희들은 안으로 마음을 살피고 마음을 챙기며 본래 마음을 잘 함양하는 수행정진으로 일관해 나아가겠나이다. 일원대도의 대법륜을 힘차게 굴리고 저희들 각자의 공부 표준을 마음에 새기며 하루하루의 일과를 통해 마음에 적공을 드리겠나이다. 실력은 경계를 당해보아야 알 수 있고 그 경계를 넘어설 때 실력이 쌓인다고 하셨나니 법신불 사은이시여, 저희 모두는 언제 어디서나 마음 공부의 힘으로 참 실력을 갖추고 그 실력으로 능히 한없는 폭락과 지혜를 장만하여 곳곳에 희망이 되고 동남풍을 불리는 역군이 되게 하옵소서. 마음과 마음을 서로 이으며 법의 인연이 날로 깊어지도록 손길이 닿는 곳마다 발길이 머무는 곳마다 지극한 불공으로 임해가게 하옵소서. 일심으로 비옵나이다.

법어봉독을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받들 법문은 대산종사법어 교리편 54장에서 57장, 법어 58쪽에서 59쪽입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54. 대산종사 말씀하시기를, 정신수양은 마음을 닦아서 맑히자는 것으로, 정신의 자주력을 얻자는 것이요, 번뇌에 불타는 마음의 불을 끄자는 것이요, 욕심에 도둑맞은 참 마음을 찾아내자는 것이며, 사리 연구는 마음을 찾아서 밝히자는 것으로, 모든 진리를 궁구하여 깨치자는 것이요, 모르는 진리를 배워서 알자는 것이요, 밝혀놓은 참 지혜를 계속해서 닦아 어둡지 않게 하자는 것이며, 작업취사는 마음을 바르게 잘 쓰자는 것으로, 악업을 끊고 선업을 행하자는 것이요, 복을 계속해서 새로 짓자는 것이요, 지은 복이 계속되도록 하자는 것이니라. 55. 대산종사 말씀하시기를, 영생을 잘 살려면 정신수양으로 정신을 저축하고, 사리연구로 지혜를 개발하며, 작업취사로 정의를 실천하여 선근을 많이 심어야 하느니라. 56. 대산종사 말씀하시기를, 정신수양은 마음을 닦고 키우는 공부요, 일심을 모으는 공부요, 기도하는 공부요, 마음을 길들이는 공부요, 마음을 지키는 공부요, 마음을 고요하게 하는 공부요, 생각을 텅 비우는 공부요, 착심을 떼는 공부요, 부동심을 양성하는 공부요, 보림하는 공부니라. 57. 대산종사 말씀하시기를, 사리연구는 마음을 찾는 공부요, 스스로 궁구하고 깨치는 공부요, 보고 듣고 말하다가 우연히 깨치는 공부요, 스승이 가르치고 훈습시키는 공부요, 실제 체험으로 깨치는 공부요, 심천의 지혜의 달이 솟게 하는 공부요, 견성보다 수증이 훨씬 어려움을 아는 공부요, 스승의 인가를 얻는 공부요, 스스로 깨닫는 공부요, 대각의 경로를 아는 공부니라. 일상수행의 요법을 외우며 각자의 마음과 생활을 대조하겠습니다. 1. 심지는 원래 요란함이 없건만은 경계를 따라 있어 지나니, 그 요란함을 없게 하는 것으로서 자성의 정을 세우자. 2. 심지는 원래 어리석음이 없건만은 경계를 따라 있어 지나니, 그 어리석음을 없게 하는 것으로서 자성의 해를 세우자. 3. 심지는 원래 그름이 없건만은 경계를 따라 있어 지나니, 그 그름을 없게 하는 것으로서 자성의 계를 세우자. 4. 신과 분과 의와 성으로서 불신과 탐욕과 나와 우를 제거하자. 5. 원망 생활을 감사 생활로 돌리자. 6. 타력 생활을 자력 생활로 돌리자. 7. 배울 줄 모르는 사람을 잘 배우는 사람으로 돌리자. 8. 가르칠 줄 모르는 사람을 잘 가르치는 사람으로 돌리자. 9. 공익심 없는 사람을 공익심 있는 사람으로 돌리자.

0: 설법이 있겠습니다. 오늘 설법은 우선 김도종 교무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1: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시간에 심신을 원만하게 수호하는 공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그에 이어서 사리를 원만하게 아는 공부에 대해서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사리 연구가 더욱 중요하게 된 것은 인공지능 시대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인공지능이 모든 질문에 대해서 대답을 해줍니다. 종교의 영역에서도 이미 로봇 성직자가 등장했습니다. 로봇 사제도 등장했습니다. 팔만 대장경을 입력해서 설법을 하게 하는 로봇 스님이 등장했습니다. 인공지능 시대에 사리 연구는 기계가 다 해주기 때문에 소홀해도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질문도 가능합니다. 그러나 인공지능이 사리를 아는 것과 사람이 사리를 아는 것은 다릅니다. 이것이 어떻게 다른가 하는 것도 오늘 공부해 보겠습니다. 먼저 사리라고 하는 말을 살펴보죠. 우주 자연과 생활 세계의 모든 이치를 말합니다. 사리라고 하는 것은 한글로 말하자면 일과 이치입니다. 우리 국어사전에서는 일의 이치라고 풀이합니다. 그것보다는 일과 이치로 보는 것이 맥락상 순리적인 이해라고 보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사리 연구의 기본은 사막 동식 공부, 즉 세발 동식 공부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리 연구를 하더라도 세발 동식 공부로부터 출발해야 합니다. 이 원칙은 정신수양이나 작업 취사를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세발 동식 공부를 하는 까닭을 다시 확인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수행하는 분들 가운데는 입정 상태에 드는 것 자체에 만족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기호흡, 단전호흡을 하는 목적을 입정 상태를 체험하는 것으로 여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순간은 모든 잡념이 끊어져서 마음이 편안해진다는 것입니다. 휴식 수준의 불명상, 물명상이나 멍때리게 하는 효과의 연장선에서 입정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사리 연구를 하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학자들의 경우를 봅니다. 자신이 주제로 삼는 연구에만 몰두하다가 일상생활이 정상적이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인공지능은 결코 세발 동식 공부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인공지능이 사리 연구하는 것과 사람이 사리 연구하는 것의 결정적인 차이점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사리를 원만하게 알아야 되는 까닭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죠. 일의 12이해와 우주 자연의 대소유무를 알아야 하는 까닭, 이것은 인식하고 의식하는 것이 생명의 탄생과 만물이 만들어지는 바로 그 원리이기 때문입니다. 식즉생의 원리가 되겠습니다. 만물이 생겨나려면 서로 감응하여야 됩니다. 원초적 감응이 다름 아닌 으뜸원자 원식입니다. 연기질로 된 모든 존재는 원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원식이 깨어나면서 모든 존재의 구성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소강절이라고 하는 중국 철학자가 쓴 황극경세서의 관물편의 4편에 일감일응이라는, 일감일응이 만물의 이치라는 그런 말이 나옵니다. 기가 모든 만물에 통하여서 그 사물을 있게 하고 변화하게 한다는 말을 펼치면서 하는 말입니다. 이때의 일감일응, 그것이 바로 다름 아닌 원식이라는 말이 되겠습니다. 알아야 면장을 한다는 속담이 있습니다. 이 속담도 식즉생의 그러한 맥락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즉 의식하는 작용은 본능적으로 하는 작용과 의식을 의식하는 작용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의식을 의식하는 작용, 바로 이것이 사리를 원만하게 알게 하는 출발점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조심해야 될 일이 하나 또 있습니다. 사리를 안다는 것은 지식으로 아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말로 하면 개념을 이 머리로 이해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어진 개념을 몸으로 체험해서 아는 것입니다. 온몸과 마음으로 감흥해야 됩니다. 조선시대 후기 철학자 최한기 선생이 있습니다. 그분은 체인이라고 하는 말을 했습니다. 원만하게 안다는 것은 개념이나 지식으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몸으로 아는 것을 말합니다. 체험으로 아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한식 요리책을 외국어로 번역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요리를 할 줄 아는 사람이 제대로 번역을 할 수가 있습니다. 외국어만 아는 사람의 번역은 잘못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한국에서 생활할 때 갈비찜을 좋아한 외국인이 자기 나라에 돌아가서 갈비찜을 먹고 싶었답니다. 그래서 영어로 번역된 요리책을 보고 요리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결과는 갈비찜이 아니라 갈비탕만 되더라는 경우를 예를 들 수가 있습니다. 그 책의 저자는 번역자가 요리를 모르고 그 낱말만 알아서 번역했기 때문에 그런 일이 생겼다고 말하는 걸 들었습니다. 경전을 읽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전의 가르침대로만 하면 큰 깨달음을 얻는 성자가 된다고 합니다. 그러나 낱말의 뜻을 이해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내 몸으로 체험하는 것은 다릅니다. 세발 동식 공부가 필요한 이유가 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생활세계에서 기억할 아주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정산종사 법훈편 14장의 법문입니다. 모르고 믿으면 미신이라고 한 것입니다. 올바른 신앙, 올바른 수행을 위해서 사리를 원만하게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사리를 원만하게 알기 위한 질문의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그걸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사람은 연기절의 짜임으로 된 존재입니다. 생활세계의 표현으로 말하면 정신적인 존재임과 동시에 물질적인 존재이고 물질적인 존재임과 동시에 정신적인 존재입니다. 그리고 영적인 존재입니다. 그리하여 사람은 물질적인 욕구와 정신적인 욕구, 영적인 욕구를 동시에 갖습니다. 물질적인 욕구는 형이하학적인 욕구이고 정신적인 욕구는 형이상학적인 욕구입니다. 영적인 욕구는 형이상학조차 뛰어넘는 욕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욕구에 따라서 질문이 만들어집니다. 형이하학적인 질문 사례를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큰 부자가 되겠다는 희망이 있어야 합니다. 나는 큰 부자가 되고 말 것이라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큰 부자가 되기 위해서 분발심이 난 이후에 큰 부자가 되는 방법에 대해서 질문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얻어지는 방법을 가지고 정성스럽게 노력하면 마침내 큰 부자가 되는 것입니다. 대종경 수행품 43장에서 말씀하는 내용에 따라서 그 순서를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 형이상학적인 질문은 우주의 본성이나 진리 자체를 알아내겠다는 열망을 먼저 가지면서 출발합니다. 성인 그리고 철학자, 과학자들이 다 그렇게 시작했습니다. 당장의 먹고 사는 문제와는 관련이 없는 것 같은 그런 열망이 되겠습니다. 소태산 성종께서 7살 되실 때 하늘과 그룹에 관한 질문을 갖는 것, 아버지와 어머니는 다른 사람들보다 왜 더 친하신가 하는 이런 질문을 가진 것은 형이상학적인 질문입니다. 소태산 성존의 경우에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것은 성존의 부모님께서는 그 질문의 해결을 위해서 격려하고 도왔다는 점입니다. 세속적 부모라면 그런 쓸데없는 생각을 하지 말라 이렇게 책망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또한 중요한 것은 자기만이 갖는 질문을 스스로 만들어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기 주때 그것을 바르게 세우려는 열망이 있어야만 자기만의 질문거리를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소태산 성존처럼 어린이 시기에 질문을 갖는 것은 전생에 공부한 결과가 지속되는 것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아는 것의 두 가지 차원에 대해서 한번 또 얘기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에는 두 가지 차원이 있습니다. 저절로 아는 것과 의식해서 아는 것의 두 가지 차원입니다. 사람이라는 존재가 가지는 두 가지 차원이 있는데 여기에서도 아는 것에서도 드러납니다. 본능적인 차원과 의식적인 차원이 되겠습니다. 동물과 사람의 차이가 이것 아닙니까? 사람이 만물의 영장이라는 이유가 의식적 차원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갓난아이가 배우지 않고도 어머니 젖을 빠는 동작은 배우지 않고도 본능적으로 아는 것입니다. 사람도 의식주 생활에서 본능적으로 자기를 보존하려는 욕구를 가집니다. 배고프면 먹고 졸리면 잠을 자며 추우면 옷을 입는 것이 모두 저절로 알고 있는 본능적인 차원입니다. 모든 존재가 연기질로 되었기 때문에 모든 존재는 저절로 하는 본성이 있습니다. 저절로 하는 것은 자연식 또는 원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사람이 도구를 사용하기 시작하면서 보다 진보한 의식적 차원의 사람으로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도 불을 사용하는 것은 사람 욕구의 격이 달라졌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격이 달라진 욕구는 의식주 욕구를 넘어서 진선미 욕구를 실현하려는 것입니다. 의식주 욕구를 실현하려는 단계의 사람은 저절로 아는 것의 차원에 있습니다. 사람이 진선미 욕구를 실현하고자 할 때 의식해서 아는 것의 단계로 들어가게 됩니다. 진의 욕구는 사물의 본성과 원리를 알고자 하는 욕구입니다. 선은 글자 그대로 도덕적인 욕구입니다. 자연권의 욕구, 공동체의 조화와 균형에 대한 욕구 같은 것들입니다. 미는 미학적인 욕구가 되겠습니다. 미학은 단순히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름다움을 창조하는 것은 우주 자연의 원리를 사물의 조화와 균형으로 재현해내는 작업입니다. 진선미 욕구는 의식주의 실용적 욕구를 넘어서서 본성과 원리를 알고자 하는 욕구로부터 출발합니다. 쉽게 말하면 소태산 성종께서 7살 때 품으신 파란 하늘과 구름에 대한 의심은 실용적인 욕구가 아니라 원리를 알고자 하는 욕구였습니다. 사리를 원만하게 알고자 하는 것은 의식주 욕구와 진선미 욕구를 실현하기 위해서 알아내기를 적극적으로 할 것을 말하는 공부가 되겠습니다. 자, 이제 알아내는 공부를 하는 사람이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되는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알아내는 방법을 알기 전에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태도에 관한 문제입니다. 자기를 모르는 사람으로 자처하라는 것입니다. 일원상 소원문에 등장하는 개념이 있습니다. 우리 어리석은 중생, 이 표현을 다 알고 계시겠죠? 스스로 어리석은 중생이라는 자각을 하는 것입니다. 공자님과 소크라테스도 말했습니다. 너 자신이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라는 것을 자각하라는 것입니다. 노자도 이런 말을 했습니다. 글을 배우는 사람은 지식이 쌓이지만 도를 듣고자 하는 사람은 날로 그 지식을 버린다는 것입니다. 공자와 소크라테스가 하는 말씀과 같은 맥락의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흥미로운 사실이 있습니다. 최근에는 인공지능에게도 자신의 무지를 자각하게 하면 비교적 바른 대답을 이끌어낼 수 있다. 이런 연구 결과를 발표한 학자도 있습니다. 알아내는 방법에는 세 가지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말해보겠습니다. 배워서 알아내는 방법, 관찰하고 실험해서 알아내는 방법, 그리고 직관적인 깨달음으로 알아내는 방법입니다. 먼저 배워서 알아내기를 알아보겠습니다. 배워서 아는 것은 모든 인류가 다 경험하는 그런 차원의 학습입니다. 소태산 성종께서 연구력 얻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다섯 가지를 말씀하시는데 앞에 두 가지가 이에 해당됩니다. 동하고 정하는 두 사이에 연구력 얻는 빠른 방법은 첫째는 인간 만사를 작용할 때 그 일 그 일에 아르마리를 얻도록 힘쓸 것이요. 둘째는 스승이나 동지로 더불어서 의견 교환하기를 힘쓸 것이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기 주대를 실현하기 위해서 맞는 일과 공부에 대해서 목표를 세우고 스승과 동료들에게 물어서 배우라는 말씀입니다. 일상 수행의 요법 7조를 실천하는 것입니다. 배울 줄 모르는 사람을 잘 배우는 사람으로 돌리자. 이 바로 보이지 않는 스승과 동지에게 묻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것은 책을 읽는 것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관찰하고 실험해서 알아내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연현상이나 사물을 관찰해서 그 이치를 알아내는 방법이 있습니다. 전통적으로 경물치지의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연현상이나 사물의 변화를 관찰하면서 그 변화의 이치가 떠오르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와 동아시아 사람들은 음양의 이치를 찾아냈습니다. 그리고 유럽 사람들은 인과법칙을 찾아냈습니다. 우리 일원인들은 음양의 이치와 인과의 이치를 동시에 찾아냅니다. 소태산 성존이 말씀하는 다섯 가지 가운데 바로 이 세 번째 방법이 되겠습니다. 앞에 이어서 말씀드리면 셋째는 보고 듣고 생각하는 중에 의심나는 곳이 생기면 연구하는 순서를 따라서 그 의심을 해결하도록 힘쓸 것이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바로 경물치지는 자연현상이나 사물을 관찰해서 몰랐던 원리나 새로운 사실을 찾아내는 방법입니다. 여기에서 경물치지와 함께 격사치리의 방법이 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신문기사를 검토해서 그 주제를 끌어내는 것도 격사치리의 한 방법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마르크스 그리고 또 더 잘 아는 피터 드러커 같은 사람도 이 방법을 썼습니다. 마르크스는 현장 취재 기사를 만들면서 그의 유물사관을 체계화했습니다. 드러커는 신문기사 학습을 통해서 미래를 예측을 하였습니다. 소태산 성존의 법문에서도 격사치리 방법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신문 이야기입니다. 대종경 인도품 35장 말씀입니다. 제자들이 신문기사를 보고 평론하면서 다투는 것을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신문을 보더라도 그 가운데 선악의 원인과 결과를 살펴서 나의 앞길에 거울을 삼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모든 법을 통해서 한마음 밝히는 공부라고 하셨습니다. 이러한 정신으로 신문을 보는 사람

능력이 있습니다. 그것은 통찰하는 능력입니다. 쉽게 말하면 척 보면 아는 것이 통찰입니다. 그리고 이제 통찰보다도 높은 단계가 직관이 되겠습니다. 직관이라는 것은 쉽게 말하면 주변과 중심을 한꺼번에 아는 것입니다. 통찰은 사람들이 대부분 가지고 있는 능력입니다. 그러나 직관은 특별한 노력을 해야만 가질 수 있는 능력이 되겠습니다. 정신을 집중해야 되는 것입니다. 정신을 집중하기 위한 수련을 전문적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방법이 선입니다. 전통적으로 깨달음을 얻고자 하는 사람은 반드시 선 수행을 했습니다. 이것은 지금도 필수적인 일입니다. 그러나 소태산 선, 무시선 무처선은 깨달음만이 아니라 일을 잘하기 위한 선이 되겠습니다. 육근이 무사하면 잡념을 제거하고 일심을 양성하며 육근이 유사하면 불의를 제거하고 정의를 양성하라. 이것은 육근이 유사하고 무사한 경우를 말씀하시는 것은 온 몸과 마음으로 선수행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주 단전 호흡의 방법으로 하라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또 무시선 부처선은 생활선이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는 가르침이 되겠습니다. 이제 사리를 원만하게 아는 구체적인 질문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불교의 선종은 수많은 공안을 연마합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알고 계시는 이것이 무엇인가, 시신마, 이러한 공안은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예, 크리스트교는 질문보다는 성경의 말씀을 믿는 것 위주의 신앙을 합니다. 그러나 자기가 처한 현실에 어떠한 하나님의 뜻이 감추어져 있는가를 알아보려는 그런 차원의 신앙적 질문을 가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소태산 성종께서는 일찍이 사리 연구를 위한 구체적인 질문을 제시하셨습니다. 원기 12년, 단기 4260년, 서기 1927년에 펴낸 수양연구요론에는 137개의 문목을 열거하고 있습니다. 문목이라고 하는 것은 질문의 제목을 말합니다. 사리를 원만하게 알기 위한 질문입니다. 유교, 불교, 도교 사상에 관한 질문, 인과보응에 관한 질문, 계행실천에 관한 질문, 자연현상에 관한 질문, 매우 세밀한 질문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보고 있는 정전에서는 20개의 의두 요목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 질문들은 큰 깨달음으로 가는 씨앗 질문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것만 가지고도 사리를 원만하게 하는 구체적인 질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앞에서 말씀드린 사리 연구의 정신을 기반으로 해서 현대적인 생활 세계에서 구체적으로 우리가 연마할 사리 연구의 조목을 몇 가지로 정리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137개의 문목, 20개의 의두 요목, 그리고 여기에서 정리하는 몇 가지 질문과 함께 각자의 개인 맞춤형 질문을 만들어서 연마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어떤 직업에 종사하든지 내가 누구인가에 대해서 스스로 질문해야 됩니다. 모든 인류가 그러하고 있습니다. 나를 나라고 하는 내가 누구인가를 알아야만이 모든 인생의 문제가 풀립니다. 소태산 성종께서는 천하의 큰 돈은 참된 성품의 원리를 밝히고 생사의 큰 일을 해결하면서 인과의 이치를 드러내고 수행의 길을 갖춰야 한다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종교만 그런 것이 아니라 모든 개인도 그래야 됩니다. 이 문제를 해결해야만 큰 사람이 됩니다. 주대를 바로 세운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둘째, 자기가 제 아무리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살고 있다 하더라도 죽음 이후의 세계에 대해서 스스로 질문해야 됩니다.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정도를 포함한 7도 윤회의 과정을 알아보려고 스스로 질문해야 됩니다. 내가
7도 윤회의 과정에서 처음

0: 하고 있는 지점을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래야만 자기 인생의 줏대를 바로 세울 수가 있습니다. 자기의 줏대가 바로 서야 참다운 행복을 누릴 수가 있을 것입니다. 셋째, 나의 몸과 마음이 하나다라고 하는 진리를 연마해야 됩니다. 내가 연기질로 짜였다는 것을 연마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주의 연기질과 나의 연기질이 하나로 이어져 있다는 관계를 연마해야 됩니다. 넷째, 자기가 당하고 있는 현실이 전생의 업인지 현생의 업인지 그리고 지금 나는 현재 어떠한 업을 만들고 있는지를 연마해봐야 됩니다. 모든 일은 업력의 결과입니다. 그런데 전생의 업도 있고 현생의 업도 있습니다. 전생업이라고 달게 받으면서 참회에 반성하고 현생업이라면 내 안에 업장을 녹여서 긍정적인 선업 그리고 바르게 실천하는 업으로 돌려야 할 것입니다. 다섯째, 우주의 공간과 시간 속에서 나의 공간과 시간의 관계를 연마해봐야 됩니다. 하늘과 내가 하나라는 연마를 하면서 나의 줏대를 바로 세울 수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천지인 합의를 연마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 자기가 모든 일을 시작할 때 그 일을 시작하기 전에 그 일의 시작과 끝을 미리 연마하는 공부를 해야 됩니다. 이것이 이소성대 정신입니다. 작은 일로부터 시작해서 큰 일을 이루자는 뜻도 있겠지만 작은 원인을 생각하고 그것이 풀려가는 과정을 연마하는 것이 이소성대 정신이라고 할 것입니다. 일곱째, 자기가 모든 일을 진행할 때 그 일이 진행되는 인과관계, 음양상승의 관계를 알기 위해서 연마하고 자기가 처한 지점을 확인하고 나아갈 방향과 목표, 이것을 연마를 해야 할 것입니다. 여덟 번째, 내가 처한 현실이 음양상승의 과정에서 무엇을 해야 되는 시기인지 연마해야 됩니다. 쉽게 말하면 나아갈 때와 물러갈 때를 아는 것입니다. 어떤 일을 시작하고 어떤 일을 그만둬야 할 때인지를 판단해 보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올바른 업을 짓고 자기 줏대를 바르게 세울 수가 있을 것입니다. 아홉째, 모든 것은 두 가지 이상의 측면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그 두 가지 이상의 측면을 발견하는 연마를 해야 됩니다. 열 번째, 내가 경험하고 소유하는 그 모든 것이 어떠한 전체적인 연관성이 있는지를 발견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전체적인 연관성 속에서 내가 처한 현실, 내가 다루고 있는 사물의 지점을 확실하게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열한 번째, 나의 존재에 대한 의심주머니, 우주의 진리에 대한 의심주머니, 자기에게 주어진 일과 하고자 하는 일의 인과 원리에 대한 그런 의심주머니 같은 것들, 자기 마음에 언제나 의심주머니를 챙겨야 합니다. 인공지능 시대에 사람이 바르게 사는 방법이 다름 아닌 끊임없는 질문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바로 이것과도 맞아떨어지는 공부라고 할 것입니다. 이러한 형이상학적, 성리학적 질문과 함께 각자가 산업공상 직업 간에 가지고 있는 직업적 성공에 대한 질문에도 답을 얻으려고 하는 것이 사리 연구입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경전에 표준화되어 있는 화두만이 아니라 각자 각자가 살아가는 조건과 환경에 따라서 독자적인 질문을 만들어내서 연구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오늘날 인공지능 시대에 질문을 만들어내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작업 아니겠습니까? 정답을 검색하는 기술보다도 질문을 만들어내는 인문학적 능력이 인공지능을 잘 사용하는 사람, 인공지능을 지배하는 사람이 되는 방법입니다. 배워서 하는 방법, 관찰해서 하는 방법, 직관적으로 하는 방법을 모두 통해서 이러한 질문에 답을 얻으셔서 행복하고 진급하는 인생을 사시기를 권유합니다. 감사합니다.
1: 오늘 법회의 소득을 대조하며 각자의 원하는 바에 따라 묵상으로 심고 올리겠습니다.

이상으로 WBS 원음 방송 1호 법회를 마치겠습니다. 모두 복되고 은혜로운 한 주 보내시길 기원합니다. 마음 공부 잘합시다.

0: WBS FM 대구 원음 방송입니다.
1: 기분 좋은 날 그대와 함께 협립양산
2: 산뜻한 색상 세련된 디자인 협립양산 참 좋아요. 아름다워요.
1: 협립양산
2: 협립양산 참 좋아요. 우리 곁에 협립.
3: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4: 원불교가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여러분 가까이에 원불교가 있습니다. 원불교는 마음 공부를 통해 행복을 열어주는 종교입니다. 원불교는 여러분들의 삶에 새로운 희망과 기쁨을 드릴 것입니다. 만나고 싶으시죠? 가까운 원불교 교당에 문의하셔서 원불교의 문을 노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청춘이 여쭙기를 큰 도인도 애착심이 있나이까.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애착심이 있으면 도인은 아니니라. 청춘이 여쭙기를 정산도 자녀를 사랑하오니 그것은 애착심이 아니오니까.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청춘은 감각 없는 목숙을 도인이라 하겠도다. 애착이라 하는 것은 사랑에 끌려 서로 멀리 떠나지를 못한다든지 갈려 있을 때 보고 싶은 생각이 나서 자신 수도나 공사에 지장이 있게 됨을 이름이니 그는 그러한 일이 없나니라. 원불교 교전 대정경 수행품 21장 말씀입니다.

0: WBS
1: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10시를 알려드립니다. FM 98.3MHz WBS 대구 원음 방송입니다. HLCS

WBS 원음방송 법문이 있는 음악카페 반갑습니다. 가수 주리스입니다. 매일 밤 10시부터 자정까지 법문이 있는 음악카페 1부와 2부에서는 원불교 법문 말씀과 함께 성인가요를 전해드립니다. 몸과 마음의 편안한 휴식시간 법문이 있는 음악카페 출발합니다.

0: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자기가 어리석은 줄 알면 어리석은 사람이라도 지혜를 얻을 것이요 자기가 지혜 있는 줄만 알고 없는 것을 발견하지 못하면 지혜 있는 사람이라도 점점 어리석은 대로 떨어지나니라. 원불교 교전 대종경 요훈품 6장 법문입니다.
1: 성인가요와 원불교 법문 말씀으로 활력을 충전하는 시간. 지금 여러분께서는 WBS 원음방송 법문이 있는 음악카페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원음방송 함께하실 수 있는 주파수는요. 서울 경기지역 FM 89.7, 부산 경남 104.9, 광주 전남 107.9, 전북 충남 97.9, 대구 경북 지역에서는 FM 98.3MHz로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음악 전해드릴게요.

WBS 원음 방송 반문이 있는 음악 카페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방송에 소개된 노래들 원음 방송 홈페이지에서 선곡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wbsi.kr로 접속하시거나 인터넷 검색창에 원음 방송 검색하신 후 반문이 있는 음악 카페 선곡표를 확인해 주세요. 몸과 마음에 편안한 휴식을 제공하는 시간. 여기는 법문이 있는 음악 카페입니다.

0: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어리석은 사람은 근심과 걱정이 있을 때에는 없애기에 노력하지만은 없을 때에는 다시 장만하기에 분주하나니 그러므로 그 생활에 근심과 걱정이 다할 날이 없나니라. 원불교 교전 대종경 요훈품 9장 법문입니다.
1: 편안한 마음으로 음악과 법문을 즐길 수 있는 이 시간 WBS 원음방송 법문이 있는 음악카페 매일 밤 10시부터 자정까지 진행되는 1부와 2부는 성인가요로 함께합니다. 원음방송과 함께하실 수 있는 주파수 안내해드릴게요. 서울 경기 지역은 FM 89.7, 부산 경남 104.9, 광주 전남 지역에서는 FM 107.9, 전북 충남 97.9, 대구 경북 지역에서는 FM 98.3MHz로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방송에 소개된 노래들 원음방송 홈페이지에서 선곡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wbsi.kr로 접속하시거나 인터넷 검색창에 원음방송 검색하신 후 법문에 있는 음악카페 선곡표를 확인해주세요. 몸과 마음에 편안한 휴식을 제공하는 시간. 여기는 법문이 있는 음악카페입니다.

부산역 골목 국밥집 김서린 창가에 하얀 김 오르는 그릇 사이로 내가 오로지 돼지 국밥 한 숟갈 뜨며 내 마음도 같이 울었지. 부산역 골목 국밥집 다대기 파송소 후추는 아직인데 눈물이 나와 뜨거운 국물보다 더 뜨거운 건 너의 눈물이었어.

0: 대구 원음 방송입니다.
1: 반갑습니다. 원불교 광주 전남 교구장 오은도 교무입니다. 병원은 금년 한 해를 맞이한 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하반기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돌이켜보면 천재지변과 정치, 경제, 환경과 같은 많은 일들이 지구촌 곳곳에서 일어나고 순간순간 선택의 기로에서 어떻게 사는 것이 복되고 은혜로우며 나 개인뿐 아니라 전체를 위하는 의미 있는 삶이 되는가를 깨달을 수 있는 지혜와 용기가 필요한 나날입니다. 왕산 종법사님께서는 은혜로운 평등 세상 함께 만들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모두의 마음에 평등의 씨앗을 심고 갖고 서로를 존중하고 모두가 조화롭게 사는 평등 세상을 함께 열어가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0: 은혜로운 평등 세상 함께 만들자. WBS 연중 캠페인이었습니다.
2: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몸과 입과 마음으로 가지가지의 죄업을 지어 그 과보받는 종류가 실로 한이 없으나 몇 가지 비근한 이해를 들어 그 한 끝을 일러주리라. 사람이 남에게 말을 함부로 하여 속을 많이 상하게 한즉 내세의 가슴앓이를 앓게 될 것이며 사람이 남의 비밀을 엿보거나 엿듣기를 좋아한즉 내세에 천대와 창피를 당할 것이며 사람이 남의 비밀을 잘 폭로하고 대중 앞에서 무안을 잘 주어 그 얼굴을 뜨겁게 한즉 내세에는 얼굴에 흉한 점이나 흉터가 있어서 평생을 활발하지 못하게 사나니라. 원불교 교전 대정경 인과품 13장 법문입니다.

0: WBS
1: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11시를 알려드립니다. FM 98.3MHz WBS 대구 원음 방송입니다. HLCS

WBS 원음방송 법문이 있는 음악카페 2부의 문을 열었습니다. 은혜로운 원불교 법문 말씀과 성인가요가 함께하는 이 시간, 원음방송과 함께 편안하고 즐거운 시간 보내세요.

0: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한 마음이 선하면 모든 선이 이에 따라 일어나고 한 마음이 악하면 모든 악이 이에 따라 일어나나니 그러므로 마음은 모든 선악의 근본이 되나니라. 원불교 교전 대종경 요훈품 3장 법문입니다.
1: 성인가요와 원불교 법문 말씀으로 활력을 충전하는 시간. 지금 여러분께서는 WBS 원음방송 법문이 있는 음악카페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원음방송 함께하실 수 있는 주파수는요. 서울 경기지역 FM 89.7, 부산 경남 104.9, 광주 전남 107.9, 전북 충남 97.9, 대구 경북지역에서는 FM 98.3MHz로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음악 전해드릴게요.

WBS 원음방송 법문이 있는 음악카페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방송에 소개된 노래들 원음방송 홈페이지에서 선곡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wbsi.kr로 접속하시거나 인터넷 검색창에 원음방송 검색하신 후 법문이 있는 음악카페 선곡표를 확인해주세요. 몸과 마음에 편안한 휴식을 제공하는 시간 여기는 법문이 있는 음악카페입니다.

0: 마음이 바르지 못한 사람이 돈이나 지식이나 권리가 많으면 그것이 도리어 죄악을 짓게 하는 근본이 되나니, 마음이 바른 뒤에야 돈과 지식과 권리가 다 영원한 복으로 화하나니라. 원불교 교전 대종경 요혼품 4장 법문입니다.
1: 편안한 마음으로 음악과 법문을 즐길 수 있는 이 시간, WBS 원음방송 법문이 있는 음악카페, 매일 밤 10시부터 자정까지 진행되는 1부와 2부는 성인가요로 함께합니다. 원음방송과 함께하실 수 있는 주파수 안내해드릴게요. 서울 경기 지역은 FM 89.7, 부산 경남 104.9, 광주 전남 지역에서는 FM 107.9, 전북 충남 97.9, 대구 경북 지역에서는 FM 98.3MHz로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방송에 소개된 노래들 원음방송 홈페이지에서 선곡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wbsi.kr로 접속하시거나 인터넷 검색창에 원음방송 검색하신 후 법문에 있는 음악카페 선곡표를 확인해주세요. 몸과 마음에 편안한 휴식을 제공하는 시간, 여기는 법문이 있는 음악카페입니다.

거룩하신 법신불 사은이시여, 오늘 하루를 마무리하면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원 올리옵나이다. 오늘을 인연으로 거룩한 은혜 속에서 새로 태어난 아기들을 위해 청정한 마음을 모아 기도합니다. 이 아이들에게 따뜻한 사랑과 은혜를 내려주시어 건강하고 슬기롭고 타복하게 하옵소서. 그리고 이 나라와 이 세계의 큰 인물로 자라나서 자신들의 삶을 보람되게 이끌어가고 은혜에 크게 보응하는 사람들이 되도록 언제나 크신 은혜와 위력으로 보살펴 주시옵소서. 법신불 사은이시여, 오늘을 끝으로 이 생의 속박을 벗어나 열반의 길에 들어선 생명들을 위해 청정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이들에게 크신 광명과 은혜를 주시어 밝고 바른 삶의 길로 인도하시고, 불현 찾아 이 세상에 다시 돌아와서 못다 이룬 꿈과 포부와 경륜을 실현하는 삶을 맞이하도록 믿음과 지혜와 은혜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법신불 사은이시여, 오늘 우리가 올리는 이 기도가 밑거름이 되어 우리가 사는 이 지구촌이 무지와 질병과 가난과 전쟁 그리고 불의의 사고들로부터 벗어나 평화와 상생의 세계가 되고 광대무량한 낙원 세상이 되도록 은혜와 위력을 내려주시옵소서. 일심으로 비옵나이다.

전북에서 부산에서 서울에서 광주에서 대구에서 그리고 마침내 전 세계에서 원불교의 세계교화를 위해 쉼없이 달려온 원음방송이 더 단단한 뿌리를 내리고 더 멀리 나아가기 위해 원음방송 후원회 원음만방 불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세계가 듣고 보는 교단의 유일한 방송 원음방송 ARS 후원 전화 060-702-1212 060-702-1212 한 통화 10,000원으로 원음방송의 든든한 후원자가 되어주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응원으로 원음방송은 앞으로도 씩씩한 발걸음을 이어가겠습니다.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행할 바 도가 많이 있으나 그것을 요약하면 상과 사의 도에 벗어나지 아니하나니 살 때 생의 도를 알지 못하면 능히 생의 가치를 바라지 못할 것이요 죽을 때 사의 도를 알지 못하면 능히 악도를 면하기 어렵나.

0: 원불교 교전 대종경 전도품 7장 말씀입니다.
1: 이 말씀은 원운방송 후원에 동참해 주시는 영가들의 완전한 해탈천도와 밝은 영생길이 열리기를 염원하는 법문 공양입니다.
2: 맑은 소리 밝은 세상 훈훈한 이야기
3: WBS
2: 원음방송.
4: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방송이 자정을 알려드립니다. FM 98.3MHz WBS 대구 원음방송입니다. HLCS

지금 여러분께서는 WBS 원음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법문이 있는 음악 카페 3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말씀하시기를 정치가 들은 소리가 많으나 도인들은 소리 없이 큰 일을 하나니 밥 먹고 집안일 하듯 천하 일을 하나니라. 원불교 정산종사 법어 근실편 19장 법문입니다. Baby, I'm just trying to play cool, but I just can't hide that. I'm

대산종사 말씀하시기를 세상에 큰 일이 따로 없나니 그 일 그 일에 도를 찾아 실천하는 것이 가장 큰 일이라. 이 회상에 들어와서 따로 큰 일을 찾는 사람보다 어리석은 사람은 없느니라. 원불교 대산종사법어 공심편 8장 법문입니다.

고즈넉한 세상에 울려 퍼지는 훈훈한 소리, 법문이 있는 음악 카페입니다. 원음 방송은 서울 경기 지역은 FM 89.7, 부산 경남 지역은 FM 104.9, 광주 전남 지역은 FM 107.9, 전북 충남 지역은 FM 97.9, 대구 경북 지역은 FM 98.3MHz로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세상엔 우리들만큼 누군가를 그리워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지금도 누군가를 그리워하고 있을 그 친구들에게 이 노래를 바칩니다.

0: 대구 원음 방송입니다.
1: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2: 세상을 바꾼 광고 광고인 데이비드 오길비.
3: 시속 60마일의 차 안에서 가장 큰 소음은 시계 소리이다. 그가 쓴 이 문장 하나로, 그가 만든 이 광고 한 편으로 차는 더 팔렸고, 더 많은 차를 생산하기 위해 공장은 더 커졌으며, 그 공장을 운영하기 위해 일자리는 더 많아졌다. 그리고 다시 차는 더 많이 팔렸다.
2: 광고, 경제를 움직입니다. 광고사랑 캠페인은 세상의 모든 광고와 함께합니다.
4: 원불교가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여러분 가까이에 원불교가 있습니다. 원불교는 마음 공부를 통해 행복을 열어주는 종교입니다. 원불교는 여러분들의 삶에 새로운 희망과 기쁨을 드릴 것입니다. 만나고 싶으시죠? 가까운 원불교 교당에 문의하셔서 원불교의 문을 노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세상에 무서운 죄욕 세 가지가 있으니 그 하나는 견눈치로 저 사람이 죄악을 범하였다고 단정하여 남을 모함하는 죄요. 둘은 남의 친절한 사이를 시기하여 이간하는 죄요. 셋은 삿된 지혜를 이용하여 순진한 사람을 그릇 인도하는 죄라. 이 세 가지 죄를 많이 지은 사람은 눈을 보지 못하는 과보나 말을 못하는 과보나 정신을 잃어버리는 과보 등을 받게 되나니라.

0: WBS
1: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FM 98.3MHz WBS 대구 원음 방송입니다. HLCS

지금 여러분께서는 WBS 원음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법문이 있는 음악 카페 4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대산종사 말씀하시기를 하나라는 수가 무서운 것인데 왜 그 하나를 소홀히 하는가? 하나가 중한 줄 아는 사람은 만수를 다 알고 잘 쓸 줄 아나니 그 하나를 깊이 자각해야 하느니라. 원불교 대산종사법어 교훈편 2장 법문입니다.

사귄이 묻기를 사람의 일 가운데 무슨 일이 제일 급선무가 되나이까. 말씀하시기를 각자의 허물을 찾아 고치는 일이니라. 원불교 정산종사법어 은기편 19장 법문입니다.

0: WBS.
1: WBS.
2: 원음 방송 재난 예방 프로그램. 일 없을 때에 일 있을 때를 준비하세요. 반갑습니다. 정연합니다. 잠시의 방심이나 실수로 발생한 화재는 순식간에 소중한 인명은 물론 재산까지 앗아가는 무서운 재난입니다. 하지만 철저한 사전 예방과 신속한 사고 대처를 통해 피해를 최소화시킬 수도 있습니다. 화재 사고, 어떻게 예방할 수 있을까요? 우선 가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화재 사고의 유형은 전기로 인한 화재가 가장 많고 가스와 유류, 담뱃불로 인한 화재도 빈번합니다. 전기 화재를 예방하기 위해선 전선은 콘센트로 완벽하게 꼽고 문어발식배선은 하지 않으며 전기기구를 구입할 때에 전기용품 안전인증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전기담요와 전열기구를 수시로 점검하는 건 당연하겠죠. 가스화재를 예방하기 위해선 LPG 용기는 바람이 잘 통하는 곳에 두고 정기적으로 배관과 호스를 점검해야 합니다. 또 가스불을 켜기 전 냄새를 맡아 확인하고 가스 사용 뒤에는 코크와 중간 밸브를 반드시 잠가야 합니다. 화재 사고가 났을 땐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우선 큰 소리로 주위 사람들에게 불이 난 사실을 알리고 신속하게 119에 신고합니다. 그 다음 가스 중간 밸브를 잠그고 전기 스위치를 모두 차단한 뒤 반드시 비상 계단을 이용해 건물 밖으로 대피합니다. 건조한 날씨에 발생하기 쉬운 산불 사고도 충분히 예방할 수 있습니다. 등산을 할 땐 성냥이나 라이터 같은 화기물을 소지하지 말고 지정된 장소에서만 취사를 하며 주변 불시 단속을 철저히 합니다. 또 산림과 인접한 곳에선 논밭 두렁 태우기나 쓰레기 소각을 비롯해 화기 취급을 해선 안 되겠죠. 무엇보다 화재 안전은 우리 모두의 지속적인 관심과 철저한 예방으로부터 시작됩니다. 화재 없는 안전한 대한민국. 일 없을 때에 일 있을 때를 준비하세요. 원음 방송 재난 예방 프로그램이 함께합니다.

0: 대구 원음 방송입니다.
1: WBS 원음 방송 캠페인 강풍에 대비합시다. 강풍 때에는 공사장 근처는 위험합니다. 가까이 가지 맙시다. 전신주, 가로등, 신호등을 손으로 만지거나 가까이 가지 맙시다. 감전의 위험이 있으므로 집 안팎의 전기 수리는 하지 맙시다. 운전 중일 경우 감속 운행합시다. 천둥, 번개가 칠 경우에는 건물 안이나 낮은 곳으로 대피합시다. 송전 철탑이 넘어졌을 때는 119나 시군, 구청 또는 한전에 즉시 연락합시다. 고층 아파트 등 대형 고층 건물에 거주하고 계신 주민은 유리창이 파손되는 것을 방지하도록 젖은 신문지, 테이프 등을 창문에 붙이고 창문 가까이 접근하지 맙시다. 노약자나 어린이는 집 밖으로 나가지 맙시다. 물에 잠긴 도로로 걸어가거나 차량을 운행하지 맙시다. 대피할 때는 수도와 가스밸브를 잠그고 전기 차단기를 내려둡시다.

정산종사 말씀하시기를 생사의 큰 일을 해결하는 데에 세 가지 계단이 있나니 하나는 본래 생사가 없고 생사가 둘이 아닌 자리를 깨달아 아는 것이요. 둘은 본래 생사가 없고 생사가 둘 아닌 자리를 채받아 지키는 것이요. 셋은 본래 생사가 없고 생사가 둘 아닌 자리를 베풀어 활용하는 것이라. 이 세 가지 계단의 실력을 구비해야 생사의 큰 일을 완전히 해결하였다 하나니라. 원불교 정산종사법어 생사편 1장 법문입니다.

0: WBS 원음 방송.
1: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2시를 알려드립니다. FM 98.3MHz WBS 대구 원음 방송입니다. HLCS

법률교회의 좋은 법문과 음악이 함께하는 법문이 있는 음악 카페입니다. 새벽 시간 좋은 음악들로 여러분들의 동반자가 되어드립니다. 법률교회의 좋은 법문으로 여러분들의 마음까지 정화시켜드리죠. 법문이 있는 음악 카페 5부와 6부, 90년대 가요부터 2000년대 가요들까지 음악과 원불교 법문의 만남, 지금부터 함께하시죠.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선을 행하고도 남이 몰라주는 것을 원망하면 선 가운데 악의 움이 자라나고 악을 범하고도 참회를 하면 악 가운데 선의 움이 자라나나니 그러므로 한때 선으로 자만 자족하여 향상을 막지도 말며 한때의 악으로 자포자기하여 타락하지도 말 것이니라.

0: 좋은 음악과 원불교의 좋은 법문, 법문이 있는 음악 카페 함께하고 계십니다. 90년대 가요부터 2000년대 가요들까지 숨은 명곡들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원불교의 좋은 법문 말씀으로 우리 삶의 자양분을 얻고 있는데요. 법문이 있는 음악 카페 함께 듣고 계십니다.
1: 모든 바깥 문명이 비록 찬란하다 하나 오직 마음 사용하는 법의 조종 여하에 따라 이 세상을 좋게도 하고 낮게도 하나니 그대들은 새로이 각성하여 이 모든 법의 주인이 되는 용심법을 부지런히 배워서 천만 경계에 항상 자리 이타로 모든 것을 선용하는 마음의 조종사가 되며 그 조종 방법을 여러 사람에게 교화하여 물심양면으로 참 문명세계를 건설하는 데에 노력할지어다.

0: 90년대 가요부터 2000년대 가요들이 원불교 법문과 함께 만나고 있습니다. 법문이 있는 음악카페 함께 듣고 계시는데요. 원불교의 좋은 법문 이어갑니다. 잠시만 귀 기울여 보세요. 일상에 지친 여러분들의 몸과 마음에 휴식을 드립니다.
1: 정산종사 말씀하시기를 내가 죄의 근본도 되고 복의 근본도 되나니라. 옛말에 땅으로 인하여 거꾸러지고 땅으로 인하여 일어난다 하였나니 나로 인하여 죄도 짓고 나로 인하여 복도 짓나니라. 원불교 정산종사법어 원리편 25장 법문입니다.

WBS FM 대구 원음 방송입니다. 뉴스 원음 방송 캠페인 홍수에 대비합시다. 갑작스러운 홍수가 발생했으면 높은 곳으로 빨리 대피합시다. 시간적 여유가 있다면 마당에 있는 여러 가지 물건들을 집안으로 옮기고 집 주변을 정비합시다. 전기 차단기를 내리고 가스 밸브를 잠급시다. 상수도 오염에 대비해 욕조에 물을 받아둡시다. 홍수에 의해 밀려온 물은 가까이 가지 않도록 주의합시다. 흐르는 물에 들어가지 맙시다. 침수된 지역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지 맙시다. 지정된 대피소에 도착하면 반드시 도착 사실을 알리고 통지에 따라 행동합시다.

어르신들의 경험도 청년들의 열정도 모두 각자의 시대가 만든 장점입니다. 시대의 차이가 세대 차이가 되지 않도록 대화와 공감으로 서로를 이어주세요. 함께 사는 대구, 세대를 잇다. 대구 경북 방송광고발전협의회.

평범한 아침이 특별해진다. 아침마다 눈꺼풀은 천근만근, 출근하는 발걸음도 천근만근이시라고요? 이제 당신의 하루가 달라집니다. 기분 좋은 음악으로 설레는 아침, 여러분의 눈과 귀를 깨워드릴게요. 평일 아침 7시, 특별한 아침 정연합니다.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어리석은 사람은 복을 받기는 좋아하나 복을 지키기는 싫어하고 화를 받기는 싫어하나 죄를 짓기는 좋아하나니 이것이 다 화복의 근원을 알지 못함이요 설사 안다 할지라도 실행이 없는 연군이라. 원불교 교전 대종경 요훈품 19장 말씀입니다.

0: WBS
1: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3시를 알려드립니다. FM 98.3MHz WBS 대구 원음 방송입니다. HLCS

원불교의 좋은 법문과 음악이 함께하는 법문이 있는 음악 카페입니다. 새벽 시간 좋은 음악들로 여러분들의 동반자가 되어드립니다. 원불교의 좋은 법문으로 여러분들의 마음까지 정화시켜드리죠. 법문이 있는 음악 카페 6부 90년대 가요부터 2000년대 가요들까지 음악과 원불교 법문의 만남 지금부터 함께하시죠.

정산종사 말씀하시기를 범부는 작은 선에 걸려 큰 선을 행하지 못하고 작은 지혜에 걸려 큰 지혜를 얻지 못하나 성인은 작은 선으로부터 큰 선을 행하고 작게 아는 것으로부터 크게 아는 것을 얻나니라. 원불교 정산종사 법어 법품편 52장 법문입니다.

0: 좋은 음악과 원불교의 좋은 법문, 법문이 있는 음악 카페 함께하고 계십니다. 90년대 가요부터 2000년대 가요들까지 숨은 명곡들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원불교의 좋은 법문 말씀으로 우리 삶의 자양분을 얻고 있는데요. 법문이 있는 음악 카페 함께 듣고 계십니다.
1: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삼보를 신앙하는 데에도 타력신과 자력신의 두 가지가 있나니 타력신은 사실로 나타난 불과 법과 승을 사실적으로 믿고 받드는 것이요 자력신은 자성 가운데 불과 법과 승을 발견하여 안으로 믿고 수행함이라. 대정경 신성품 8장 말씀입니다.

0: 90년대 가요부터 2000년대 가요들이 원불교 법문과 함께 만나고 있습니다. 법문이 있는 음악카페 함께 듣고 계시는데요. 원불교의 좋은 법문 이어갑니다. 잠시만 귀 기울여 보세요. 일상에 지친 여러분들의 몸과 마음에 휴식을 드립니다.
1: 사람이 세상에 나서 할 일 가운데 큰 일이 둘이 있으니 그 하나는 정법의 스승을 만나서 성불하는 일이요 그 둘은 대도를 성취한 후에 중생을 건지는 일이라. 이 두 가지 일이 모든 일 가운데 가장 근본이 되고 큰 일이 되나니라. 원불교 교전 대종경 인도품 6장 말씀입니다.

0: WBS FM 대구 원음 방송입니다.
1: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전북에서 부산에서 서울에서 광주에서 대구에서 그리고 마침내 전 세계에서 원불교의 세계교화를 위해 쉼없이 달려온 원음방송이 더 단단한 뿌리를 내리고 더 멀리 나아가기 위해 원음방송 후원회 원음만방 불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세계가 듣고 보는 교단의 유일한 방송 원음방송 ARS 후원 전화 060-702-1212 060-702-1212 한 통화 10,000원으로 원음방송의 든든한 후원자가 되어주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응원으로 원음방송은 앞으로도 씩씩한 발걸음을 이어가겠습니다.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종생들은 그릇이 작은지라 없던 것이 있어진다든지 모르던 것이 알아지고 보면 곧 넘치기가 쉽고 또는 가벼이 흔들려서 목숨까지 위태롭게도 하나 불보살들은 그 그릇이 국한이 없는지라 있어도 더한 바가 없고 없어도 덜할 바가 없어서 그 살림의 유무를 가히 엿보지 못하므로 그 있는 바를 온전히 지키고 그 명을 편안히 보존하나니라.

0: WBS
1: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4시를 알려드립니다. FM 98.3MHz WBS 대구 원음 방송입니다. HLCS

원불교 성가와 법문 말씀으로 함께하는 이 시간. 지금 여러분께서는 WBS 원음방송에서 보내드리는 법문이 있는 음악 카페 7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우주의 진리는 원래 생멸이 없이 길이 길이 돌고 도는지라. 가는 것이 곧 오는 것이 되고 오는 것이 곧 가는 것이 되며 주는 사람이 곧 받는 사람이 되고 받는 사람이 곧 주는 사람이 되나니 이것이 만고의 변함없는 상도니라. 원불교 교전 대종경 인과품 1장 법문입니다.

고즈넉한 세상에 울려 퍼지는 훈훈한 소리, 법문이 있는 음악 카페입니다. 원음 방송은 서울 경기 지역은 FM 89.7, 부산 경남 지역은 FM 104.9, 광주 전남 지역은 FM 107.9, 전북 충남 지역은 FM 97.9, 대구 경북 지역은 FM 98.3MHz로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정산정사 말씀하시기를 형상 있는 창고만 채우려 힘쓰지 말고 무형한 진리 세계의 창고를 채우기에 힘쓰라. 수도인이 세속을 부러워하고 거기에 마음을 집착하면 그것이 종자가 되어 내세에 그 세속의 욕심을 이룰 수는 있으나 수양이 매하여져서 잘못하면 타락하기 쉽나니라. 원불교 정산정사법어 무본편 30장 법문입니다.

법문이 있는 음악 카페와 함께 즐거운 시간 보내고 계신가요? WBS 원음 방송은 스마트폰 전용 어플로도 만나실 수 있습니다. 플레이스토어나 앱스토어에서 원음 방송 검색하시면 무료로 다운로드 받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수도인에게 세 가지 스승이 있나니 말로나 글로나 행동으로서 나를 가르쳐 주시는 사람 스승과 눈앞에 버려 있는 무언의 실제로서 나를 깨우쳐 주는 우주 스승과 스스로 자기를 일깨워 주는 양심 스승이라. 사람이 큰 도를 이루고자 하면 이 세 가지 스승의 지도를 다 잘 받아야 하나니라. 원불교 정산종사 법어 무본편 53장 법문입니다.

대종사 선원대종에게 말씀하시기를 근래 선정각파에서 선의 방법을 가지고 서로 시비를 말하고 있으나 나는 그 가운데 단전주법을 취하여 수양하는 시간에는 온전히 수양만 하고 화두 연마는 적당한 기회에 가끔 한 번씩 하라 하노라. 의도 깨치는 방법이 침울한 생각으로 오래 생각하는 데만 있는 것이 아니오. 명랑한 정신으로 기틀을 따라 연마하는 것이 그 힘이 도리어 더 우월한 까닭이니라.

0: 여기는 대한민국 대구에서 방송하는 대구 원음 방송입니다. WBS 대구 원음 방송은 호출부호 HLCS, 주파수 FM 98.3MHz로 매일 새벽 5시부터 다음날 새벽 5시까지 하루 24시간 동안 방송하고 있습니다. WBS 대구 원음 방송은 방송 미디어 통신 심의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합니다. 대구 원음 방송의 편성 책임자는 이윤원입니다. 오늘도 맑고 밝고 훈훈한 방송 WBS 대구 원음 방송과 함께 행복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1: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5시를 알려드립니다. FM 98.3MHz WBS 대구 원음 방송입니다. HLCS

반갑습니다. 성지의 아침, 박재환입니다. 1년의 절반을 넘어서는 시기, 습한 기운에 몸도 마음도 쉽게 지치곤 하는데요. 하지만 더욱 짙어진 초록의 풍경을 바라보노라면 수행의 단계도 이 초록처럼 더 깊어져야지 싶기도 합니다. 여름의 한가운데서 잠시 쉼표를 짓고 쉬어가고 싶기도 하지만 유무념 공부, 마음 공부만은 쉬지 않고 게을리하지 말아야겠죠. 오늘도 명상과 법문으로 여는 하루, 성지의 아침 시작합니다.

좌선을 시작합니다. 좌선은 마음의 망념을 쉬게 하고 진성을 나타냄과 동시에 몸에 화기를 내리고 청정한 수기를 오르게 하는 공부입니다.

당신의 힘을 단전에 툭 부려 일념의 주책도 없이 다만 단전의 기운 주해 있는 것만 대중 잡습니다. 방심이 되면 그 기운이 풀어지니 곧 다시 챙겨서 기운 주하기를 잊지 않습니다.

이제 서서히 몸과 마음을 깨우고 의도를 연마하는 시간입니다. 정전수행편 의두요목 다섯 번째 조목으로 연마합니다. 만법이 하나에 돌아갔다 하니 하나, 그것은 어디로 돌아갈 것인가?

일환상사원문 반야바라밀다심경 효유암좌선문 독경을 합니다.

법어를 봉독해드립니다. 대산종사 법어 적공편 22장입니다. 물을 많이 가두어야 큰 배를 띄울 수 있듯이 우리의 정신도 저축이 많아야 큰 위력을 발휘할 수 있느니라. 수양력은 저축의 정도에 따라 다음 네 가지 단계로 구분할 수 있나니 첫째는 살얼음 같은 수양력으로 밟기만 하면 그냥 깨지는 단계요. 둘째는 강얼음 같은 수양력으로 한번 얼면 몇 개월은 녹지 않는 단계요. 셋째는 철석 같은 수양력으로 단단하여 잘 부서지지 않으나 용광로에 들어가면 녹아버리는 단계요. 넷째는 부처님 같은 수양력으로 수백만 년을 가더라도 항상 그대로인 단계로 우리는 부처님 같은 수양력을 얻는 데 힘써야 정신의 자주력을 얻어 인류를 구원할 수 있느니라.

오늘도 스승님 말씀 마음 깊이 새깁니다. 베토벤의 교향곡 전원, 2악장 시내가의 전경, 카라인이 지휘하는 베를린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의 연주 들려드리고 있습니다. 이 곡 배경으로 성지의 아침 인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법신불 사은이시여, 오늘도 천지님, 부모님, 동포님, 법률님의 크신 은혜 속에 희망찬 하루를 맞이하게 하시니 감사하옵나이다. 오늘 하루도 만나는 모든 인연마다 서로 도움주고 협력하는 상생선연들이 되게 하옵시고, 접하는 모든 일마다 불공하는 마음으로 정성을 다해 원만히 성취할 수 있는 보람을 얻게 하옵소서.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어리석은 마음이 일어나면 그 마음을 돌려 지혜로운 마음을 갖게 하옵시고, 사납고 악한 마음이 일어나면 그 마음을 돌려 자비로운 마음을 갖게 하옵소서. 삿되고 거짓된 마음이 일어나면 그 마음을 돌려 바르고 참된 마음을 얻게 하옵시고, 시기하고 원망하는 마음이 일어나면 그 마음을 돌려 사랑하고 감사하는 마음을 얻게 하옵소서. 법신불 사은님의 크신 광명으로 오늘 하루도 도덕에 회양하고 바른 법에 귀의할 수 있도록 은혜와 위력을 내려 주옵소서. 일심으로 비옵나이다.

0: WBS FM 대구 원음 방송입니다.
1: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2: AI 시대 인공지능 안전하게 이용하기.
3: 부장님, 기획안입니다.
4: 왜 교차 검증했나?
3: 네?
2: AI가 생성한 내용은 공신력 있는 출처의 정보와 교차 검증하여 사용합니다.
4: 이거 기밀 아닌가?
3: 맞습니다.
2: AI의 기업 기밀, 개인정보 등 민감한 정보를 입력하지 않습니다.
4: 이거 자네가 썼나?
3: AI가 썼습니다.
4: 그럼 출처를 써야지.
2: AI로 생성한 내용에는 도구, 생성일자 등 출처를 표기합니다.
4: 아, 이게 뭐야?
2: AI가 잘못된 내용을 생성할 경우 반드시 정확한 답변을 입력하여 학습시킵니다.
4: 점심 뭐 먹을까?
2: 무분별한 AI 사용을 자제합니다. 막대한 전력을 사용하는 AI는 기후위기를 가속화합니다.
4: 아, 안 돼!
2: AI 서비스 이용 중 피해가 발생한 경우 온라인 피해 365 센터로 신고합니다.
4: 자네인가?
3: 아니에요!
5: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물질 문명은 주로 육진 생활에 편리를 주는 것이므로 그 공효가 바로 현상에 나타나기는 하나 그 공덕에 국한이 있으며 도덕 문명은 원래 형상 없는 사람의 마음을 단련하는 것이므로 그 공효가 더디기는 하나 그 공덕에 국한이 없나니 재생 의세하는 위대한 힘이 어찌 물질 문명에 비할 것이며 그 광명이 어찌 한 세상에 그치고 말 것이리요. 원불교 교전 대종경 교의품 32장 말씀입니다.

0: WBS
1: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6시를 알려드립니다. FM 98.3 MHz WBS 대구 원음 방송입니다. HLCS

라디오 전서. 반갑습니다. 라디오 전서 진문진 교모입니다. 누군가에게 상처를 받고 심한 고통을 당할 때 그를 용서하는 일은 쉽지 않죠. 때문에 원망과 증오가 가득한 마음으로 복수를 하게 되고 서로 간의 원수를 주고받게 되면서 돌고 도는 악순환이 반복되기 마련인데요. 그런 상황이 계속될수록 양쪽 다 그 삶이 괴롭고 불행하겠죠. 용서는 더 큰 사랑을 만들고 세상을 아름답게 만듭니다. 늘 상생의 마음으로 서로를 보듬고 아끼며 사랑하는 가슴 따뜻한 원흥가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법문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원불교 정전입니다.

제17장 법의 등급. 공부인의 수행 정도를 따라 여섯 가지 등급의 법의가 있나니, 곧 보통급, 특신급, 법마상전급, 법강항마이, 출가이, 대각열회위니라. 보통급은 유무식, 남녀, 노소, 선악, 귀천을 막론하고 처음으로 불문에 귀의하여 보통급 10개를 받은 사람의 급이요. 특신급은 보통급 10개를 일일이 실행하고 예비 특신급에 승급하여 특신급 10개를 받아 지키며 우리의 교리와 법규를 대강 이해하며 모든 사업이나 생각이나 신앙이나 정성이 다른 세상에 흐르지 않는 사람의 급이요. 법마 상전급은 보통급 10개와 특신급 10개를 일일이 실행하고 예비 법마 상전급에 승급하여 법마 상전급 10개를 받아 지키며 법과 말을 일일이 분석하고 우리의 경전 해석에 가히 착오가 없으며 천만 경계 중에서 사심을 제거하는 데 재미를 붙이고 무관사에 동하지 않으며 법마 상전의 뜻을 알아 법마 상전을 하되 인생의 요도와 공부의 요도에 대기사는 아니하고 세밀한 일이라도 반수 이상 법의 승을 얻는 사람의 급이요. 법강 항마이는 법마 상전급 승급 조항을 일일이 실행하고 예비 법강 항마이에 승급하여 육군을 응용하여 법마 상전을 하되 법이 백전백승하며 우리 경전의 뜻을 일일이 해석하고 대소 유무의 이치에 걸림이 없으며 생로병사의 해탈을 얻은 사람의 위요. 출가인은 법강 항마의 승급 조항을 일일이 실행하고 예비 출가이에 승급하여 대소 유무의 이치를 따라 인간의 시비 이해를 건설하며 현재 모든 종교의 교리를 정통하며 원근 친소와 자타의 국한을 벗어나서 일체 생명을 위하여 천신망고와 함지사지를 당하여도 여한이 없는 사람의 위요. 대각열의 위는 출가의 승급조항을 일일이 실행하고 예비 대각열의 위에 승급하여 대자 대비로 일체 생명을 제도하되 만능이 겸비하며 천만 방편으로 숙이 응변하여 교화하되 대의에 어긋남이 없고 교화받는 사람으로서 그 방편을 알지 못하게 하며 동하여도 분별에 착이 없고 정하여도 분별이 절도에 맞는 사람의 위인이라.

네, 원불교 정전수 행편 법이 등급을 봉독해 드렸습니다. 이어 들으신 노래는 원불교 성가 90장 법이 등급가를 들었습니다. 다음은 대종경 법문을 봉독해 드립니다.

7. 원기 28년 1943년 개미 1월에 대종사 새로 정한 교리도를 발표하시며 말씀하시기를 내 교법의 진수가 모두 여기에 들어있건만은 나의 참뜻을 아는 사람이 몇이나 될꼬 지금 대중 가운데 이 뜻을 온전히 받아갈 사람이 그리 많지 못한 듯하니 그 원인은 첫째는 그 정신이 재와 색으로 흐르고 둘째는 명예와 허식으로 흘러서 일심 집중이 못되는 연고라. 그대들이 그럴진대 차라리 이것을 놓고 저것을 구하든지 저것을 놓고 이것을 구하든지 하여 좌우간 큰 결정을 세워서 외길로 나아가야 성공이 있으리라. 8. 대종사 선원 대중에게 물으시기를 너른 세상을 통하여 과거로부터 현재까지 어떠한 분이 어떠한 공부로 제일 큰 재주를 얻어 고해 중생의 구제선이 되었으며 또한 그대들은 어떠한 재주를 얻기 위하여 이곳에 와서 공부를 하게 되었는가 하시니 몇몇 제자의 답변이 있은 후 송도성이 사례기를 이 세상에 제일 큰 재주를 얻어 모든 중생의 구제선이 되어주신 분은 삼세의 모든 부처님이시오. 저희들이 지극히 하고 싶은 공부도 또한 그 부처님의 재주를 얻기 위한 공부로서 현세는 물론이요 미래 수천만 겁이 될지라도 다른 사도와 소소한 공부에 마음을 흔들리지 아니하고 부처님의 지행을 얻어 노병사를 해결하고 고해 중생을 제도하는 데 노력하겠나이다.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그런데 근래 공부인 가운데에는 이 법문에 찾아와서도 외학을 더 숭상하는 사람이 있으며 외지를 구하기 위하여 도리어 도문을 등지는 사람도 간혹 있나니 어찌 한탄스럽지 아니하리요. 그런즉 그대들은 각기 그 본원을 더욱 굳게 하기 위하여 이 공부에 끝까지 정진할 서약들을 다시 하라. 이에 선원 대중이 명을 받들어 서약을 써 올리고 정진을 계속하니라. 9.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 회상을 연 지 28년에 법을 너무 해석적으로만 설하여 준 관계로 상근기는 염려 없으나 중하근기는 쉽게 알고 구미호가 되어 참도를 얻기 어렵게 된 듯하니 이것이 실로 걱정되는 바라. 이후부터는 일반적으로 해석에만 치우치지 말고 삼학을 병진하는 데 노력하도록 하여야 하리라. 10.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내가 다생겁내로 많은 회상을 열어왔으나 이 회상이 가장 판이 크므로 창립 당초의 구인을 비롯하여 이 회상과 생명을 같이 할 만한 혈심 인물이 앞으로도 수를 헤아릴 수 없이 많이 나리라. 11.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내가 오랫동안 그대들을 가르쳐 왔으나 마음에
유감되는 바 셋이 있으니 그 하나는 입으로는 현묘한 진리를 말하나 그 행실과 증득한 것이 진경에 이른 사람이 귀함이요. 둘은 육안으로는 보나 심안으로 보는 사람이 귀함이며 셋은 화신불은 보았으나 법신불을 확실히 본 사람이 귀함이니라. 12.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도가에 세 가지 어려운 일이 있으니 하나는 이론의 절대 자리를 알기가 어렵고 둘은 이론의 진리를 실행에 부합시켜서 동과 정이 한결같은 수행을 하기가 어렵고 셋은 이론의 진리를 일반 대중에게 감명하게 깨우쳐 알려주기가 어렵나니라. 그러나 수도인이 마음을 굳게 세우고 한번 이루어 보기로 정성을 다하면 아무리 어려운 일이라도 쉬운 일이 되어질 것이요. 아무리 쉬운 일이라도 안 하려는 사람과 하다가 중단하는 사람에게는 다 어려운 일이 되나니라.

오늘 대종경 법문은 부촉품 7장에서 12장까지 함께 받들었습니다. 이어들으신 노래는 원불교 성가 131장 사은님 사은님이었습니다. 이어서 정산종사 법어를 봉독해드리겠습니다.

1. 정산종사 병상에서 물으시기를 우리의 본의가 무엇인지 아느냐. 시자 사르기를 도덕으로 천하를 한 집안 만드시려 하는 것이옵니다. 말씀하시기를 네 말이 옳다. 도덕천하 위일가가 우리의 본이니라. 2. 김대거와 시자에게 말씀하시기를 이 시대는 개벽시대요 교역시대라. 모든 것이 교역되고 융통되나니 우리의 경전 가운데 그 범위가 혹 지역이나 종파에 국한된 듯 해석될 부분은 이 시기에 잘 정리하여 대종사의 근본 성질을 남음없이 드러내고 주세 경전의 존엄에 조금도 손댐이 없게 하라. 그 대체는 이미 다 정해 있으니 더 드러낼 때는 드러내고 그대로 둘 때는 두되 사은사요와 삼악팔조만 잘 드러나면 만고 대법이니라. 3. 말씀하시기를 묵은 세상과 새 세상이 바꾸이고 있나니 낡은 것은 가고 새 것이 서는 것이 상도니라. 우리가 모두 새 사람이 되어야 하나니 그대들이 지금 새 세상의 기운으로 몇 살이나 되었는지 살펴보라. 4. 말씀하시기를 과거 시대는 좁은 시대요 새 시대는 훨씬 더 넓은 시대라. 판이 마구 넓어지나니 이런 세상 만나기가 어렵나니라. 대종사 말씀하신 대명국이란 곧 대명세계라는 말씀이니라. 5. 말씀하시기를 지금은 동서양이 두루 통하는 시대라. 모든 법을 한 법으로 융통시켜야 하나니라. 물질 문명은 서양이 위주니 기회 따라 바꾸어 오고 정신 문명은 동양이 위주니 기회 따라 바꾸어 주면 이 세상이 전반 세계가 되리라. 대종사는 동서양의 대운을 겸하셨나니 대종사의 도덕이 세계를 주재하게 될 것이며 개벽의 공덕이 시방으로 미쳐가나니 곧 일원대도가 시방 공덕이 되리라. 6. 말씀하시기를 태평세계가 돌아오고 있으나 그러한 세상이 하나 둘의 힘으로 이루어지지 아니하나니 다 힘을 어울러야 하고 우리들부터 실천하여야 쉽게 이루어지리라. 지금은 세상이 통하는 때요 사통오달이 대도인의 심경이니 국한에 얽매이지 말고 원망이나 섭섭은 풀기에 힘쓰라. 그러하면 만인이 다 은인이 되어 태평세계가 절로 이룩되리라. 7.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세세생생 이 일하고 다녔나니 불보살들은 혹은 동 혹은 서에 오시고 또 오시어 세세생생 이 일하고 다니시나니라. 8. 말씀하시기를 우리의 주인은 세계주인이에 이 주의를 세상에 반드시 실현하자. 대종사 같으신 큰 부처님은 전무후무하시나니 모든 것을 대종사께 집중하고 국한 없는 공부와 국한 없는 사업에 힘을 모으자. 9. 말씀하시기를 이제는 천하가 한 집안 되는 때라. 앞으로는 어떤 지도자든지
세계주의로 나아가야 크게 성공하리라. 세계 사업을 하는 이는 각국 사람을 고루 생각해 주고 세세생생 세계 평화를 책임지고 나아가야 하나니라. 10. 말씀하시기를 대종사께서 대도를 깨치신 후 서가모니 부처님께 연원을 정하시어 새 회상의 대의를 세우셨으므로 이 회상이 길이 발전할 기틀이 확립되었나니 우리도 연원계통을 실하게 되어야 법통의 대의가 확립되어 이 회상이 무궁하게 융창하리라.

0: 오늘 정산종사 법원은 유촉표현 1장에서 10장까지 받들었습니다. 이어 들으신 노래는 원불교 성가 2장 원불교 교가였습니다. 이어서 대산종사 법어를 봉독해 드립니다.
1: 제15 경세편 1. 대산종사 원기 55년 일본에서 열린 제1차 세계 종교자 평화회의에 사람을 보내 세계 평화 3대 제언을 발표하시기를 첫째, 종교연합 창설이니 우리 모든 종교인들이 합심합력하여 국제연합기구에 대등한 종교연합기구를 창설하여 인류의 영과 육의 무지, 빈곤, 질병을 퇴치할 수 있는 의무와 책임을 갖자는 것이요. 둘째, 공동시장 개척이니 우리 모든 인류가 나라와 사상의 오를 넘어서서 공동시장을 개척하여 생존 경쟁보다 서로 공생 공영할 수 있는 새로운 길을 개척하자는 것이요. 셋째, 심전 개발 훈련이니 우리 모든 인류가 무거있는 마음밭을 개발하고 훈련시켜 마음을 크게 넓히고 밝히고 잘 쓰는 슬기로운 새나라 새 세계를 만들자는 것이니라. 2. 대산종사 말씀하시기를 새천지가 열려가니 새 사람 되어 새 세상의 주인 되자. 3. 대산종사 말씀하시기를 일원 대도를 선양하기로 하면 수신으로 근본을 삼고 정법으로 계몽하며 자비로 호념해야 하나니 이처럼 하고 보면 대도 정법은 무의이화로 드러나고 세상은 자연히 지상낙원이 될 것이니라. 4. 대산종사 말씀하시기를 정도는 도명 덕화하고 재생 의세하며 사도는 혹세 무민하고 긴 취재하는 것이니 정도는 세상에 더욱 드러나고 사도는 세상에 바로 서지 못하리라. 5. 대산종사 말씀하시기를 도학만 주장하고 과학을 무시하면 빈궁에 처하기 쉽고 과학만 주장하고 도학을 무시하면 전쟁의 화구에 빠지기 쉬우니라. 6. 대산종사 말씀하시기를 대종사께서 최초 법어에서 수제 지평의 도를 밝혀주셨으니 첫째, 개인적으로는 마음 공부를 통해 마음의 거짓과 해심을 없애 자신을 변화시켜 나가야 할 것이요. 둘째, 가정적으로는 가족 전체가 상봉하솔로 각자의 도리를 다하고 직업을 가져서 수지대조와 근검저축으로 자력생활을 할 것이요. 셋째, 국가적으로는 정치와 종교가 국민개진운동과 국민개기운동에 마음과 힘을 합하여 국민 모두가 참사람이 되고 각자의 기술을 갖도록 정교동심이 되어 국가장래의 기틀을 다져나갈 것이요. 넷째, 세계적으로는 종교가에서 도덕을 밝히고 덕을 널리 펴서 전 인류가 새 마음, 새 가정, 새 나라, 새 세계를 이루고 정치가에서 강약이 서로 진화하도록 재생의세로서 세계 일가를 일으켜야 할 것이니 이와 같이 개인, 가정, 국가, 세계가 그 도를 모두 실현한다면 이 세상은 무한한 안락세계가 될 것이니라. 7. 대산종사 말씀하시기를 나의 몸을 낳아주신 생부모도 부모요 나의 몸을 길러주신 양부모도 부모요 인도 대의를 가르쳐 이끌어주신 법부모도 부모니라. 또한 생형제, 양형제, 법형제도 나의 형제며 생자녀, 은자녀, 법자녀도 나의 자녀이므로 그대들은 이 모든 부모, 형제, 자녀의 은혜가 다 같이 깊고 중한 것을 알아서 진심으로 보은해야 할 것이니라. 8. 대산종사 말씀하시기를 내가 부모와 자녀에게 소홀하고 업신여기면 남도 그리하므로 먼저 자기 가정을 불국 정토화해야 하나니 부모들은 각자가 자비부림을 확인하고 자비불의 행을 해야 할 것이요 자녀들은 각자가 불보살임을 확인하고 불보살의 행을 하여야 하느니라. 그리하려면 인생의 요도와 공부의 요도를 빠짐없이 실행하여 각자가 맡은 바 의무와 책임을 다해야 하느니라. 9. 대산종사 새생활운동을 제창하시고 말씀하시기를 첫째, 정신의 새생활운동이니 수양, 연구, 취사의 3대력을 갖추어 육신의 의식주를 얻도록 할 것이요 둘째, 청소의 새생활운동이니 일찍 일어나 청소를 하고 좌선으로 마음 청소를 하도록 할 것이요 셋째, 식사의 새생활 운동이니 건강과 영양을 본위하여 간소한 식사를 하고 정신의 양식인 지혜의 법식도 매일 구할 것이요 넷째, 의복의 새생활 운동이니 외화와 유행을 버리고 질서와 금박을 위주하며 정신의 의복인 계문의 법의를 갖출 것이요 다섯째, 주택의 새생활 운동이니 실용적이고 분수에 알맞은 주택을 장만하여 정의 안택도 장만할 것이요 여섯째, 생산의 새생활 운동이니 낭비는 빈곤을 낳고 생산은 부강을 낳으므로 생산에 주력하고 안으로 차성 원리를 개발할 것이요 일곱째, 정책을 통한 새생활 운동이니 정책이 바르고 현명하면 모든 일이 건전하게 발전하고 그러고 우매하면 모든 일이 쇠멸하므로 솔선수범 일심합력하여 인류 공동의 과제인 영과 육의 무지, 빈곤, 질병을 영원히 퇴치해야 할 것이니라. 10. 대산종사 말씀하시기를 뿌리가 깊지 못한 나무는 무성할 수 없고 기초가 튼튼하지 못한 건물은 수명이 길지 못하나니 만물의 생장은 먼저 그 뿌리를 깊고 튼튼하게 하는 것이 근본이 되고 만사의 경륜은 반드시 그 기초를 견고히 하는 것이 주가 되느니라. 우리가 목적하는 재생의세의 대도 정법도 먼저 그 뿌리를 찾아 더욱 깊고 튼튼하게 가꾸어야 할 것인 바, 세상의 뿌리는 도덕이요 도덕의 뿌리는 회상이며 회상의 뿌리는 불보살이요 불보살의 뿌리는 마음공부임을 알아서 이 마음공부로 도덕을 살리고 세상을 구원하는 근본을 삼아야 할 것이니라. 11. 대산종사 원기 56년 개교 반백년 기념대회를 맞아 진리는 하나, 세계도 하나, 인류는 한 가족, 세상은 한 일터, 개척하자 하나의 세계를 천명하시고 말씀하시기를 진리가 하나임을 깨달아 모든 종교가 한 집안을 이루어 서로 넘나들고 융통해야 할 것이요 세계가 하나임을 깨달아 모든 인종과 민족이 한 가족을 이루어 서로 친선하고 화목할 것이요 세상이 한 일터 한 일임을 깨달아 세상을 경영하는 모든 지도자들이 한 살림을 이루어 서로 편달하고 병진해야 할 것이니라.

라디오 전서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은혜를 발견하고 보은하는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마음 공부 잘합시다.

교산 이성택 교무의 대종경 공부. 오늘도 대종경 공부와 함께 법설에 녹아있는 은혜로운 기운으로 마음 공부하는 시간 만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대종경 공부를 그 시작을 지금 해가지고요. 지금 교의품을 지금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교의품 이제 내용에서 오늘은 이제 그 14장을 해야 되는데 14장이요. 지난번 했던 그 내용하고 많이 이렇게 좀 내용 전체적인 그 테두리 내용이 많이 겹쳐요. 이제 그래서 14장의 내용은 이제 지금 뭐 우리가 일언상을 그 등상불 숭배에서 일언상 숭배로 우리가 이제 대종사님께서 이걸 바꿔주셨잖아요. 이제 바꿔주신 그 이제 뜻이 이제 그 14장에 보면은 이제 천지 만물 홍목계를 다 부처님으로 모시기 위해서 우리는 그 법신불 일언상을 그 신앙의 대상으로 이렇게 내세웠다. 그래서 이제 이 등상불 숭배에서 이제 우주 만유 허공법계를 우리가 이제 얘기하고 그걸 이제 지금 지금 그 한다고 하는 것은요, 그것이 그렇게 이제 쉬운 것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가 그 쭉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만도 이제 법신 보신 화신 삼신불 사상을 쭉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법신의 자리에서 볼 때는 사실은 이제 이 우주 만유도 다 그 법신의 응화신의 하나로 우리가 이제 이렇게 볼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렇게까지 설명을 하면서 우리가 이 등상불을 앞으로 계속해서 신앙의 대상으로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그런 그 시대적 상황이 우리들에게 그 다가오기 때문에 이제 당신은 이제 일언상, 법신불 일언상을 숭배의 대상으로 이렇게 신앙의 대상으로 이제 이렇게 모셨다 하는 것이 이제 14장의 내용에서 이렇게 이제 요약해서 말씀드리면은 그렇게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천지 만물 허공법계 이제를 다 지금 그 부처님으로 모시기 위해서 우리 이제 법신불을 이제 이렇게 신앙의 대상으로 우리가 이제 일언상을 모시게 됐다 하는 것이 이제 14장의 내용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런 것에서 오늘 이제 지금 말씀 제가 드리고 싶은 이것은 교의품 15장이에요. 이제 15장의 내용은 이제 우리가 그동안에 그 많이 이렇게 예도 들었고 또 이렇게 많이 접한 이제 그런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대종사님께서 이제 보안 복내정사에 석도암을 그렇게 이제 지금 그 이제 설치를 하시고 거기서 이제 한 4년 몇 개월 계셨죠. 이제 정확하게 5년간인데 이제 5년 전체는 다 안 채우셨고요. 그렇게 이제 그렇게 계실 때에 이제 일어났던 일화 하나가 이제 이 지금 교의품 15장에서 이제 이 말씀을 지금 하십니다. 그래서 그 석도암을 우리가 이제 복내정사 그렇게 이제 얘기를 했거든요. 이제 복내정사. 이 정사라고 하는 것은요. 이제 이 정신정자 지금 사자는 집사자거든요. 그런 게 이제 이 불교에서 이 정사라는 단어를 지금 호칭을 많이 그 사용하고 씁니다. 이 정사를요. 그래서 이제 이 정사를 했는데 석도 그다가 현판을 붙이기를 그 석도암 이렇게 붙이셨거든요. 석도암 이렇게 그 붙이셨는데 이제 그 석도암을 이제 칭하기를 다른 이명이죠. 그러니까요. 이명으로 다른 이름으로 칭하기를 복내정사. 그가 이제 그 우리가 지난번에 그걸 가봤는데 조금 그 석도암 터에서 조금 올라가는 복내구곡이라고 가보셨죠? 예. 예, 복내구곡. 참 멋집니다. 뒤에 이제 대종경에 보면은요.
이제 복내 국곡 이제 그 지금 저 성리품에 나오죠. 그렇게 이제 복내 국곡 그 이제 그런데 그 성립 청수성 그 법문 나오죠. 그 돌멩이가 이렇게 서 있어요. 그리고 그 이제 바위로 물이 이렇게 착 흘러가거든요. 아주 그 절경입니다. 그리고 그다 이제 복내 국곡이다 이렇게 이제 또 누가 그 이제 바위에다가 그 밑에다가 새겼어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는데 그런 게 이제 나오고 그래서 그걸 이제 그가 복내산입니다. 원래 지금 이제 변산.

이제 지금 쭉 이제 그 해서 그 6.25 때 그 다 그 소실돼 버렸습니다. 그게 석도암 터도 소실, 석도암도 소실되고 봉 저 실상사도 완전히 다 소실돼 버리갖고 지금은 수풀만 터만 이렇게 남아 있고 이제 수풀만 우거져 있죠. 근데 이제 그때 대종사님 소태산 대종사님께서 그 이제 복내정사에 계실 때 실상사가 그대로 보존돼 있었어요. 6.25 전이니까요. 그 이제 보존돼 있을 때인데 그게 이제 그게 실상사를 들어가는 입구가 복내정사 아닙니까? 그 앞에 지금 실상 초당이 있었고 그 조금 위에다가 석도암 복내정사를 지으시고 그러니까 그거 이제 기가하실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실상사를 드나드는 사람들이 다 우리 복내정사 앞을 지나서 실상사를 가는 거예요. 가게 되니까. 그런 이제 하루는 노부부가 그 이제 지금 가는 거예요. 그래서 노부부를 이제 대종사님께서 만나셨다 이 말입니다. 이제 이런 걸 보면 그 실상사 계시는 스님들은 대종사님 안 좋아하실 것 같아요. 왜 그러겠습니까? 한철에 불공하러 오는 사람들 못하게 지금 쫓아버린 거 아닙니까? 실제적으로요. 그러니까는 좀 실상사 스님들이 좋아하겠습니까? 아, 저는 절에서는 가만히 앉았어도 지금 가서 이제 불공을 할 거 아닙니까? 그럼 불공을 하면 그것도 이제 시줄 놓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제 그거 갖고 지금 이제 생활 이제 그 이제 모두 하시고 다 그럴 것인데 그 이제 지금 그런 결과가 지금 왔지 않습니까? 그런 게 아마 실상사 부처님들은 대중님 그 계시는 것이 도움이 안 됐을 것 같아요. 이제 그렇게 됐는데 이 내용을 우리가 이제 보면은요, 그게 이제 핵심은 이제 등상불 부처님에게만 불공하지 말고 삼부처에게 불공을 하거라. 지금 그 내용, 그러면 삼부처가 어디 있습니까? 그렇게 물었잖아요. 그렇게 물으니까 대종사님께서 그대들이 같이 살고 있는 그 자부가 삼부처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그 삼부처에게 말이죠. 좋아하는 물건도 사다 주고 또 그 부처님 위하듯이 그걸 한번 위해봐라. 위해보면 그 자부가 지금 불효하기 때문에 불효를 이제 효로 바꾸기 위해서 지금 불공하러 간다고 안 그랬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부처님에게 불공을 해도 그거는 진리 불공이에요. 사실은요. 불공이지만도 실제 그 당체에 이제 불공을 하거라. 이렇게 지금 이제 지도를 지금 하시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이 내용을 이렇게 보면서요. 그 노부부도요. 대종사님의 말씀을 이해했죠? 아, 이해했으니까 그것도 대단한 거 아닙니까? 그 양반들. 보통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요. 난 그렇게 안 하고 가서 하겠다.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있는데 그 노부부가 말입니다. 대종사님 말씀을 이해를 했잖아요. 아하, 우리 집에 있는 자부가 며느리가 그것이 이제 무슨 부처구나 하는 것을 이제 이해를 했기 때문에 돌아가 가지고 자 그래서 이제 불공을 어찌 하니까 이제 그렇게 물었잖아요. 그러니까 물건도 사다 주고 부처님 이해하듯이 그렇게 한번 이해해봐라. 이제 이렇게 지금 지도를 하시니까 그게 그 말을 알아듣고 가는 그 노부부도 대단한 분들이에요. 사실은요. 상근기 아닙니까? 지금도 안 그럴 사람들이 수두룩해요. 아니 선탄이 그렇게 하겠습니까? 해요? 아, 더 어렵다고요? 자, 이거 그런 게 이렇게 이제 되는 것이거든요. 그랬어요. 참 이런 근기의 사람을 만난다는 것도 그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근데 우연하게 잘 만났잖아요. 잘 만나가지고 또 가가지고 만약에 그렇게 해서 효과가 안 났더라면 어쩔 뻔했습니까? 그것도 지금 이제 곤란하죠. 근데 자부가 말이죠. 그냥 그렇게 이제 그 시어머니하고 시아버지하고 그렇게 이제 불공하는 것을 다 받고는 자부가 변해갖고 효보가 됐다고 안 그랬습니까? 그러니까 뒤에 와서 이제 무수히 이제 감사를 올렸다. 이 내용이 이제 지금 이제 15장 이제 전체의 그 내용이 그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여기에서 이제 공부를 어떻게

0: 있어야 되느냐. 그래서 그거를 이제 그 신뢰를 이제 이게 실지불공이다. 제자들에게 이제 그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제가 그렇게 이제 하셨는데, 그러면 여기서요. 이제 첫째 우리가 해야 될 공부는요. 이 며느리. 며느리를 부처로 아는 거예요. 며느리 부처. 말로는 쉽습니다, 이거요. 안 그렇습니까? 며느리. 며느리가 부처다. 그 옛말에 지금까지요. 그 한국 사회에서 가정에서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것이요. 며느리하고 딸하고는 다르죠? 안 그럽니까? 딸한테는 뭔가면요. 언제든지 잘하는 거예요. 딸한테는요. 그러면 딸한테는 잘. 그래서 옛말에 그런 말이 있습니다. 봄볕에는 누구 내보냅니까?
1: 며느리.
0: 그거 아시는구만. 가을볕에는 누구 내보냅니까? 딸 내보내죠. 가을볕에서는요.
1: 아픈다고 딸 내보내.
0: 근데 봄에 봄볕이 나오면 그거는 이제 뭔가면요. 며느리 내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걸 타는 거 아닙니까? 타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것이 뭔가 하면 며느리하고 딸하고는 뭐니까? 차별이죠. 그러니까 이것이 한국의 전통사회에서 일어나는 전형적인 현상이에요. 그래서 그것이 말입니다. 어떻게 되는가 하면요. 이렇게 돼가지고요. 며느리하고 딸하고는 구분을 한 거예요. 구별을 했어요. 그래서 구분해서 며느리는 사실은요. 이제 불에 먹는 사람이고 딸은 뭔가 하면 위에 갖고 시집 보낼 사람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것이 이제 그렇게 이제 되는 것이거든요. 그랬어요. 이 며느리를 부처로 모신다는 것이 과거 시대의 어떤 그 사고방식으로서는요. 상당히 이해하기가 힘든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며느리를 부처로 어떻게 모신다. 그게 이제 이미 그런데 그 후층계백의 새로운 시대를 이제 맞이해가지고는요. 이 며느리가 부처다 하는 것을요. 천도교 그 해월, 이색여주죠? 천도교 해월. 제가 전에 한번 얘기를 했을 겁니다. 그 해월 선서. 그게 이제, 아이, 그, 진짜 천도교 지금 교주가 지금 이제 4년 만에 처형당하죠? 처형당하거든요. 그게 이제 처형당하니까 저 경상감령에 있는 이제 그 해월 이색여주 그 제자죠. 그러니까요. 제자가요. 저녁에 지금 가서 감령을 그 이제 갔다 그랬죠 제가요. 그 얘기 다 했죠.
1: 네.
0: 예, 갑니다. 가서 돈을 지금 이제 영천에서 신도들에게 돈을 좀 한 100냥을 빌려 가지고요. 그 100냥을 가지고는 경상 감령에 있는 그 사람들에게 그 돈을 줬어요. 주니까 어머 예전이나 지금이나 갖다 바치면은요. 뭐 효과 나타납니다. 이. 갖다 바치면은 효과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갖고는 이 옷을 싹 갈아입고, 그런 게 이제 그 군졸 옷을 입었을 거 아닙니까? 그 병사 옷을요? 갈아입고는 해월이요, 이세계주가. 그러고는 저녁에.

교산 이성택 교무의 대종경 공부.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마음 공부로 은혜로운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0: WBS FM 대구 원음 방송입니다.
1: 반갑습니다. 원불교 광주 전남 교구장 오은도 교무입니다. 병원연 금년 한 해를 맞이한 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하반기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돌이켜보면 천재지변과 정치, 경제, 환경과 같은 많은 일들이 지구촌 곳곳에서 일어나고 순간순간 선택의 기로에서 어떻게 사는 것이 복되고 은혜로우며 나 개인뿐 아니라 전체를 위하는 의미 있는 삶이 되는가를 깨달을 수 있는 지혜와 용기가 필요한 나날입니다. 왕산 종법사님께서는 은혜로운 평등 세상 함께 만들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모두의 마음에 평등의 씨앗을 심고 갖고 서로를 존중하고 모두가 조화롭게 사는 평등 세상을 함께 열어가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0: 은혜로운 평등 세상 함께 만들자. WBS 연중 캠페인이었습니다.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큰 도에 발언한 사람은 짧은 시일에 속히 이루기를 바라지 말라. 잦은 걸음으로는 먼 길을 걷지 못하고 조급한 마음으로는 큰 도를 이루기 어렵나니 저 큰 나무도 작은 싹이 썩지 않고 여러 해 큰 결과요. 불보살도 처음 발언을 퇴전하지 않고 오래오래 공을 쌓은 결과이니라. 원불교 교전 대종경 요훈품 10장 말씀입니다.

0: WBS
1: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7시를 알려드립니다. FM 98.3MHz WBS 대구 원음 방송입니다. HLCS

분명 지난주에 늦은 장마가 시작됐다고 했는데 비가 거의 오지 않은 지역도 있었고요. 장마치곤 그래도 덜 오는 것 같아서 살짝 아리송했거든요. 근데 이번 주부터 아주 강한 비가 쏟아질 전망이라고 합니다. 여름엔 더위도 더위지만 이 비가 오는 것도 여러모로 참 불편하죠. 하지만 날씨는 정말 어쩔 수 없는 영역이니까요. 괜한 짜증으로 소중한 하루를 망치는 대신 마음만큼은 맑고 환하게 밝혀보는 건 어떨까요? 내 주변까지 화창하도록 말이에요. 7월 6일 월요일 특별한 아침 정연합니다.

0: 습한 여름을 피해 에드워드리는 홈캠스를 즐깁니다. 왜?
1: 우리 집 공기는 나비엔이니까.
0: 제습환기 청정기가 습도를 낮추고 숙면 매트 사계절로 시원한 숙면 온도까지 여름을 쾌적하게.
1: 공기가 다르네. 우리 집 공기는
2: 경동 나비엔.
3: 지긋지긋 무조맨
4: 티 어실 원스야.
3: 딱 한 번만
4: 티 어실 원스야.
3: 싹 한 번에
4: 티 어실 원스야.
3: 무조맨
4: 티 어실 원스야. 무조 한 번만 받으면 한 번에 끝. 실리콘 필름막 특허 기술 적용. 티어실 원수 외용에 우리는 티어실 에어로솔도 있어요. 3일 제약.

0: 제조제 타타타.
1: 국내 최초 알약형 제조제 타타타. 농업인의 동반자 한월사이언스. 생존의 불안으로 일상을 빼앗긴 이웃의 곁을 지켜온 사회연대은행. 사람과 사회를 잇는 따뜻한 금융. 함께 만드는 세상. 사회연대은행. 이 캠페인은 방송사와 코바코가 함께합니다.
2: 광고하기 좋은

0: 여기저기 들리는 랄랄라 라디오 광고.
1: WBS 원음방송 특별한 아침 정연합니다. 7월 6일 월요일입니다. 오늘 첫 곡은 클래지카이의 선샤인 전해드렸어요. 여름 날씨하면 더운 거 못지않게 강하게 쏟아지는 비와 높은 습도도 빼놓을 수가 없죠. 그래서 여름에는 특히나 더 쉽게 짜증이 난다거나 까칠해지기 쉬우니까요. 이럴 때일수록 서로가 더 조심하고 배려해서 이번 한 주 장마라곤 하지만 마음만큼은 나의 태도만큼은 보송보송하게 한번 놔보기로 하죠. 이번 한 주도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오늘도 2시간 여러분의 이야기들로 취향으로 가득가득 특가정을 채워주세요. 특별한 아침 정연합니다. 오늘도 2부에는 여러분의 신청곡 3곡 쭉 묶어서 보내드리는 신청곡 왓짜염 준비하고 있습니다. 평일 오전 7시 30분까지 여러분이 듣고 싶은 음악들 이유와 함께 세 곡 묶어서 보내주시면 2부에 저희가 쌩하니 틀어드릴 거니까요. 오늘도 도전해 보시길 바랍니다. 짧은 글은 50원, 긴 글 사진 글 100원 드는 샵8970 오물정 8970번 문자 참여하실 수 있는 번호고요. 카카오톡 채널로도 여러분의 이야기들, 듣고 싶은 음악들 보내주실 수 있습니다. 카카오톡 친구 검색에서 원음방송 라디오 검색하시거나 영어로 WBS FM 검색하시고 친구 추가하신 후 1:1 참여를 통해서 글 보내주세요. 8425님께서 오늘도 비 소식이 있네요. 우산 잘 챙기세요. 그러게요. 오늘도 곳곳에 또 비 소식이 있더라고요. 우산 잘 챙기시고 들어올 때도 잘 챙겨 들어오시고요. 신복수님. 연아 씨, 주말에 행복하셨는지요? 저는 주말에 서울을 다녀왔네요. 어제는 서울에 비가 너무 많이 내려서 하마터면 부산에 내려오지 못할 뻔했어요. 다행히도 언니네 집에서 출발할 때쯤 그치더라고요. 오, 다행이네요. 진짜로 다행이네요, 신복수님. 뭐 다행히 별일 없이 잘 귀가를 하셔서 즐거운 여행은 되셨습니까, 신복수님? 그러셨을 것 같긴 한데 비가 너무 많이 내려서 하시려던 일들 하는데 조금 번잡하진 않아요. 않으셨나 모르겠습니다. 8552님, 어제 저녁 먹으면서 와이프가 애들한테 이제 조금 있으면 방학인데 못 해본 것들 해보자. 어때 아드님들? 하니까 둘째 환희가 굉장히 심각해하면서 엄마, 나 사회를 못해. 그럼 사회할까? 라고 해서 빵 터졌습니다. 평소 못해본 것들 중에 하고 싶은 걸 말하라고 한 건데 못하는 과목을 말할 줄은 몰랐거든요. 하하하. 저희 부부는 한참 웃었는데 환희는 끝까지 심각해 하더라고요. 아, 너무 귀엽네요. 환희가 저랑 비슷한 것 같은데요. 저도 사회를 약간 못했었거든요. 괜찮아 환희야. 교과목 말고 하고 싶은 거, 못해봤던 거 다시 한번 생각해보자, 환희야. 방학 동안 알차게 보내보고 블락비의 난리나 프로미스나인의 DM 두 곡의 노래 듣고 옵니다.

두 곡의 노래를 듣고 왔습니다. 블락비의 난리나 프로미스 나인의 DM 듣고 왔고요. 7시 16분 49초 50초 막 지나고 있어요. 무법 중년님께서 비가 오기는 와야 하는데 조금씩 조금씩 나누어서 내려서 피해 없이 조용히 지나갔으면 하는 작은 바람이네요 라고 보내주셨어요. 그러게요. 비가 너무 안 와도 문제긴 하니까 적당히 내려줘야 하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너무 한꺼번에 단시간에 많이 내려서 어딘가에 피해를 주지 않고 조금씩 적당히 나눠 내려줬으면 하는 바람을 저도 함께 가져보겠습니다. 백아연의 노래 듣고 올까요? 짝사랑 얘기

백아연의 짝사랑 얘기 이어서 유승우, 윤하, 티가나까지 두 곡의 노래를 듣고 왔고요. 특별한 아침 정연합니다. 1부 끝곡이에요. VOS의 눈을 보고 말해요 전해드리고 전 2부 준비해서 올게요.

0: 대구 원음 방송입니다.
1: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2: 부모가 된다는 건 새로운 세상을 여는 일입니다. 아이 챙기랴, 집안일 하랴, 회사일 하랴, 정말 힘들죠. 하지만 아기의 미소, 아이들과 함께하는 즐거운 순간들을 떠올리면 새로운 세상은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기쁨으로 충만할 겁니다. 우리가 만나는 새로운 세상, 아이와 함께라면 더 행복해집니다. 이 캠페인은 초저출산 인구위기 극복을 위해 손잡은 WBS 원음방송과 가톨릭 평화방송, 불교방송, CBS가 함께합니다.

0: 특별한 아침 정연합니다.
1: 덥고 습한 여름을 피해 에드워드리는 홈캉스를 즐깁니다. 왜?
2: 우리 집 공기는 나비엔이니까.
1: 제습환기 청정기가 습도를 낮추고 숙면 매트 사계절로 시원한 숙면 온도까지 여름을 쾌적하게.
2: 공기가 다르네. 우리 집 공기는 경동
3: 나비엔. 밥맛 나는 세상 황정자, 이렇게 간편한 걸 왜 거르시나? 이렇게 든든한 걸 왜 놓치시나? 고칼슘, 고단백, 초당까지 완전 균형 영양식, 서류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4: 본 제품은 특수 의료용도 식품으로 의사, 임상 영양사 등 전문가와 상담 후 섭취하여야 합니다.

잔나비의 투게더 2부 첫 곡으로 전해드렸습니다. WBS 원음 방송 특별한 아침 정연합니다. 7월 6일 월요일 함께하고 계시고요. 오늘도 2부에는 신청곡 왔죠. 우리 특가정 고객님께서 신청해 주신 노래 쌩하니 배송해드리도록 할게요. 오늘은 어떤 분이 어떤 노래를 골라주셨는지 잠시 후에 바로 배송해드릴 거고요. 짧은 글은 50원, 긴 글 사진 글 100원 드는 샵8970 우물정 8970번 카카오 톡 채널로 여러분의 이야기들 계속 함께하고 있습니다. 7473님께서 와, 저도 어제 오후에 일산에서 서울 오는 길에 갑자기 비가 정말 억수같이 쏟아져서 이거 큰일 났다 싶었어요. 이제 장마도 국지성 호우처럼 바뀌는 것 같네요. 올여름 무탈하게 지나가길 바라요 라고 하시며 글 주셨는데 진짜 이게 장마라기보다는 진짜로 약간 열대성이라고 하나요? 막 그런 느낌처럼 스콜처럼 내리는 비가 요새 좀 많아지는 것 같아요. 국지성 호우기도 하고 짧은 시간에 굉장히 강하게 내리기도 하고 그래서 비가 내리는 순간에는 어머 이거 어쩌나 싶게 걱정스럽기도 하고 아무튼 비가 많은 여름 계절 이 기간 동안 비 피해 없이 잘 지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하츠투하츠의 레몬탱 전해드리고 오늘의 신청곡 배송해드릴게요.

신속 정확하게 샛별처럼 빛나는 고객님의 신청곡을 로켓타거스 빠르게 배송해드릴게요. 신청곡 왔죠? 반갑습니다. 특가전 고객님, 고객님만을 위한 단 하나뿐인 음악 배송. 평일 오전 7시 30분까지 세 곡의 신청곡을 보내주시면 주문 즉시 도착 보장 바로 배송해드립니다. 오늘 아침 뒷번호 7196 고객님께서 연하님 주말 잘 보내셨나요? 늘 그렇지만 금요일 토요일은 왜 이렇게 빨리 지나가는지 일요일은 그 아쉬움 때문에 온전히 즐기지 못하는 것 같아요. 하하. 그래도 다음 주에 또 빨간 날이 있으니까 이번 한 주 잘 버텨보아요 라며 보내주신 태연의 불티, 코요태 투게더, 21의 파이어까지 세 곡의 노래가 지금 문 앞에 도착했습니다. 7196 고객님 신청곡 왔자염.

칠하나 육군님이 골라주신 노래 세 곡을 듣고 왔습니다. 태연의 불티, 코요테의 투게더, 21 파이어였습니다. 최승현님이 안녕하세요. 출근하며 인사드립니다. 라고 보내주셨는데 반갑습니다. 최승현님. 1부 끝곡 홍의상의 I can 전해드리고요. 전 3부 준비해서 올게요. 잠시만요.

0: 대구 원음 방송입니다.
1: 어르신들의 경험도 청년들의 열정도 모두 각자의 시대가 만든 장점입니다. 시대의 차이가 세대 차이가 되지 않도록 대화와 공감으로 서로를 이어주세요. 함께 사는 대구, 세대를 잇다. 대구 경북 방송광고발전협의회. 세상을 바꾼 광고 광고인 데이비드 오길비.
2: 시속 60마일의 차 안에서 가장 큰 소음은 시계소리이다. 그가 쓴 이 문장 하나로, 그가 만든 이 광고 한 편으로 차는 더 팔렸고, 더 많은 차를 생산하기 위해 공장은 더 커졌으며, 그 공장을 운영하기 위해 일자리는 더 많아졌다. 그리고 다시 차는 더 많이 팔렸다.
1: 광고, 경제를 움직입니다. 광고사랑 캠페인은 세상의 모든 광고와 함께합니다.
3: 원불교가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여러분 가까이에 원불교가 있습니다. 원불교는 마음 공부를 통해 행복을 열어주는 종교입니다. 원불교는 여러분들의 삶에 새로운 희망과 기쁨을 드릴 것입니다. 만나고 싶으시죠? 가까운 원불교 교당에 문의하셔서 원불교의 문을 노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선을 행하고도 남이 몰라주는 것을 원망하면 선 가운데 악의 우미 자라나고 악을 범하고도 참여를 하면 악 가운데 선의 우미 자라나나니 그러므로 한때의 선으로 자만자족하여 향상을 막지도 말며 한때의 악으로 자포자기하여 타락하지도 말 것이니라.

0: WBS
1: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8시를 알려드립니다. FM 98.3MHz WBS 대구 원음 방송입니다. HLCS

0: 특별한 아침 정연합니다.
1: 밥만 나는 세상 황정자, 이렇게 간편한 걸 왜 거르시나, 이렇게 든든한 걸 왜 놓치시나. 고칼슘 고단백 초당까지 완전 균형 영양식 서루유 한 끼 식사 데일리케어.
2: 본 제품은 특수 의료용도 식품으로 의사 임상명령사 등 전문가 상담 후 섭취하여야 합니다.
3: 방치된 농촌 쓰레기 문제 이제 주민 손으로 해결해요. 클린 농촌 만들기. 농촌 쓰레기는 줄이고 공동체는 되살리고 주민 참여형 클린 농촌단이 마을을 바꿔갑니다. 주민 손으로 더욱 깨끗하게 다시 농촌답게 클린 농촌 만들기. 농림축산식품부가 함께합니다.
4: 한강도 보이고 서울도 가까운 신사옥 어디 없을까?
5: 정답은 덕은 TMC IS 비즈타워.
4: 서울과 맞닿은 덕은 지구에 단지 앞 한강, 착한 분양가까지 바로 입주도 가능하니까.
5: 신사옥 마련은 덕은 TMC IS 비즈타워
4: 02-2677-2677 IS 동서. 서울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첫 번째. 국내 대형 병원과의 협업부터 모바일 헬스케어까지 차원이 다른 메디컬 서비스가 시작됩니다.
6: 파크로쉬 서울원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서인국 너라는 계절 3부 첫 곡으로 전해드렸습니다. WBS 원음 방송 특별한 아침 정연합니다. 7월 6일 월요일 함께하고 계시고요. 3부가 시작됐습니다. 월요일 3부에는 시사 상식에 관한 지식을 하나 더 쌓아보는 고품격 퀴즈쇼 상식의 시대 코너 준비하고 있어요. 오늘도 알아두면 쓸모있는 퀴즈로 상식도 쌓으시고요. 당첨의 행운도 꽉 한번 잡아보시죠. 문자 짧은 글은 50원 긴글 사진 담긴 글 100원 드는 샵 8970 우물정 8970번으로 보내주시거나 카카오톡 채널로 사연 신청곡 퀴즈의 정답들 보내주실 수 있습니다. 카카오톡 친구 검색에서 원음방송 라디오 검색하시거나 영어로 WBS FM 검색하시고 친구 추가하신 후 1대1 참여로 글 보내주실 수 있어요. 노래 한 곡 듣고 오늘의 상식 퀴즈 만나보겠습니다. 오마이걸이에요. 돌핀.

현대사회 넘쳐나는 정보들 속 정확히 짚고 넘어가야 할 개념들을 정리해봅니다. 알아두면 언젠가는 쓸모있을 시사상식들, 특가정 퀴즈 배틀 상식의 시대. 오늘의 문제입니다. 중동전쟁에 따른 국제유가 상승으로 지난달 이 지수가 2년 6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올랐는데요. 도시가계의 평균적인 생계비 내지는 구매력의 변동을 측정하는 데 유용한 물가지수인 이것은 무엇일까요? 도시가계의 평균적인 생계비 내지는 구매력의 변동을 측정하는 데 유용하게 사용되는 물가지수인 이것은 무엇일까요? 보기 나갑니다. 1번 불쾌지수, 2번 다우지수, 3번 자외선 차단지수, 4번 소비자 물가지수. 1번 불쾌지수, 2번 다우지수, 3번 자외선 차단지수, 4번 소비자 물가지수. 짧은 글 50원, 긴 글 사진 글 100원 드는 샵 8970, 오물정 8970번 또는 카카오톡 채널로 정답 보내주세요.

상식의 시대에 오늘의 문제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문제예요. 중동전쟁에 따른 국제유가 상승으로 인해서 지난달 이 지수가 2년 6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올랐습니다. 도시가계의 평균적인 생계비 내지는 구매력의 변동을 측정하는 데 유용한 물가지수인 이것은 무엇일까요? 1번 불쾌지수, 2번 다우지수, 3번 자외선 차단지수, 4번 소비자 물가지수, 짧은 글 50원, 긴 글 사진 글 100원 드는 샵8970 우물정 8970번 카카오톡 채널로 정답 보내주세요.

0: 대구 원음 방송입니다.
1: 기분 좋은 날 그대와 함께 협립양산
2: 산뜻한 색상 세련된 디자인 협립양산 참 좋아요. 아름다워요.
1: 협립양산
2: 협립양산 참 좋아요. 우리 곁에 협립.

0: WBS
1: 특별한 아침으로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Wow, good morning. 축 처진

0: 명아입니다.
1: 예.
2: 밥맛 나는 세상 황정자, 이렇게 간편한 걸 왜 거르시나, 이렇게 든든한 걸 왜 놓치시나. 고칼슘, 고단백, 초당까지 완전 균형 영양식, 서류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3: 본 제품은 특수 의료용도 식품으로 의사 임상 명령사 등 전문가 상담을 섭취하여야 합니다.

특별한 아침 정연합니다. 7월 6일 월요일 함께하고 계시고요. 4부 첫 곡으로 환희의 가슴 아파도 전해드렸습니다. 오늘 상식의 시대의 문제였어요. 도시가게 평균적인 생계비 내지는 구매력의 변동을 측정하는 데 유용한 물가지수인 이것은 무엇일까요? 오늘의 문제였고요. 이승철의 소리쳐 폴킴의 비, 핑클의 자존심, 이승환 물어본다, 그리고 4부 첫 곡으로 환희의 가슴 아파도까지 전해드렸습니다. 정답은 바로 4번 소비자 물가지수였어요. 소비자 물가지수는 가구에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위해 구입하는 상품과 서비스의 평균적인 가격 변동을 측정한 지수인데요. 도매 물가지수와 더불어서 물가의 변동을 추적하는 중요한 경제지표 가운데 하나입니다. 국가데이터처가 지난 2일에 발표한 6월 소비자 물가 동향에 따르면 중동전쟁의 여파로 석유류 가격이 큰 폭으로 상승하면서 전체적인 소비자 물가를 끌어올렸는데요. 이미 체감하고 있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습니다. 물가가 하루빨리 좀 안정이 돼서 살맛나는 일상이 될 수 있길 바라면서 여러분이 보내주신 문자 볼까요? 6655님, 4번 소비자 물가지수. 결혼 후 15년 만에 처음으로 일 시작했는데요. 사회복지사 일을 하는데 힘들 때도 있지만 어르신들 보면 즐거울 때가 많답니다. 3097님, 4번 안녕하세요. 가끔 참여하는데 지식에 도움이 많이 되네요. 제가 모르는 게 많아서요, 라고 보내주셨고요. 6732님, 정답은 4번입니다. 비 오는 날 잔잔한 음악 너무 좋습니다. 2970님, 4번 소비자 물가지수. 애가 5명이라 물가가 비싸서 생활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3248님, 정답 4번이요. 의정부에서 과일 장사해요. 날은 너무 덥지만 오늘도 파이팅합니다. 0380님, 2번 다우지수. 2번 다우지수. 땡! 지금 6남매 가평으로 여름휴가 떠나고 있어요. 더 늙기 전에 다녀오자 해서 형제들만 떠납니다. 잘 다녀오겠습니다. 너무 너무 좋으시겠는데요. 잘 다녀오세요. 1087-4856-551 쓰시는 분도 4번 소비자 물가지수입니다 보내주셨고요. 5886님, 좋은 방송 잘 듣고 있어요. 정답 소비자 물가지수입니다. 4157님도 4번 소비자 물가지수. 요즘 정말 다 오른 것 같아요. 유유, 장보기가 겁납니다. 유유유유 보내주셨어요. 당첨되신 분 두 분입니다. 뒷번호 3077님, 정답 4번이요. 저는 망우동에서 옥수수 장사하는데 소비자분들 주머니가 많이 걱정됩니다. 옥수수 드시러 오세요. 보내주셨고요. 9718 뒷번호 쓰시는 분, 비가 부슬부슬 내리는 좋은 아침입니다. 정답 4번 소비자 물가지수입니다. 물가가 너무 올라서 커피 한 잔 사 먹기가 겁나네요. 그래도 좋은 아침입니다, 라고 하시면서 글 보내주셨어요. 3077님, 9718 쓰시는 분, 두 분은 지금 바로 짧은 글 50원, 긴 글 사진 글 100원 드는 샵 8970번으로 성함 주소 보내주세요. 지수의 노래입니다. 꽃.

알고 있으면 도움이 될 만한 정부 정책부터 놓치면 서운한 알짜배기 정보와 꿀팁, 그리고 전국 방방곡곡에서 때마다 펼쳐지는 축제 소식까지 모르면 손에 꼼꼼히 챙겨가세요.

오늘은 24시간 마약류 전화상담센터 용기 한 걸음 1342에 대한 소식을 준비했습니다. 이미 국내에서도 많이 일어나고 있는 마약류 약품의 불법적인 유통과 사용자들에 의한 사고로 불안하신 분들 많으실 텐데요. 마약 중독에 관한 안내와 오남용 예방 상담 등 관련 정보가 필요하신 분들을 위한 24시간 상담 센터가 있습니다. 바로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에서 운영하는 용기 한 걸음 1342인데요. 마약류로 고민하는 국민 누구나 시간과 장소에 제약 없이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전문 상담 인력을 통해서 치료병원 안내와 심리상담, 오남용 예방뿐만 아니라 사용 욕구가 느껴질 때의 대처 방법 및 위급상황 심리 안정상담, 그리고 단약 유지 지원도 제공을 하고 있는데요. 이용을 원하시는 분은요, 전국 어디서나 국번 없이 1342번으로 전화하시면 되고요. 올해 4월부터는 카카오톡을 기반으로 한 채팅 상담이 도입됐다고 하니까요. 전화 상담이 어렵거나 목소리 노출이 부담스러운 경우 카카오톡 채널 1342 용기 한 걸음 마약류 상담에서 도움을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24시간 마약류 전화상담센터 용기 한 걸음 1342에 대한 소식을 전해드렸어요.

WNWALE의 RPG 샤인, 지선의 롤러코스터 러브 두 곡의 노래를 듣고 왔습니다. 특별한 아침 정연합니다에서 준비하고 있는 선물이에요. 프리미엄 인사텐 골드한 세트, 김에도 1등급이 있다. 광천별 식품에서 프리미엄 별맞기 한 박스, 김경호 박사가 만든 마스크팩, 린젤 마스크팩, 자연의 싱그러움이 어울진 전주농협에서 어울진 쌀눈쌀 현미누룽지 한 박스, 건강 100세 시대를 이끌어가는 원광 한방 생활건강에서 목앤모과사탕, 애민정신을 실천하는 선순환 기업 주식회사 미르라이프에서 치약과 비누, 장건강과 체중관리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이미노바이오텍의 신제품 똥배인 유산균 한 박스 준비하고 있습니다. 7월 6일 월요일에 함께한 특별한 아침 정연합니다. 오늘 끝곡 이승열의 나라 전해드리고요. 저 내일 아침 7시에 다시 올게요. 여러분, 당신의 일상은 언제나 특별합니다.

0: 대구 원음 방송입니다.
1: 반갑습니다. 원불교 광주 전남 교구장 오은도 교무입니다. 병원연 금년 한 해를 맞이한 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하반기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돌이켜보면 천재지변과 정치, 경제, 환경과 같은 많은 일들이 지구촌 곳곳에서 일어나고 순간순간 선택의 기로에서 어떻게 사는 것이 복되고 은혜로우며 나 개인뿐 아니라 전체를 위하는 의미 있는 삶이 되는가를 깨달을 수 있는 지혜와 용기가 필요한 나날입니다. 왕산 종법사님께서는 은혜로운 평등 세상 함께 만들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모두의 마음에 평등의 씨앗을 심고 갖고 서로를 존중하고 모두가 조화롭게 사는 평등 세상을 함께 열어가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0: 은혜로운 평등 세상 함께 만들자. WBS 연중 캠페인이었습니다.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그 본인은 저편에게 일을 주고자 한 일이 혹 잘못되어 해를 주는 수도 있나니 남을 위하여 무슨 일을 할 때는 반드시 미리 조심해야 할 것이요. 그러한 경우로 해를 입은 사람은 그 본의를 생각하여 감사할지언정 그 결과에 해로운 것만 들어서 원망하지 말아야 하느니라. 원불교 교전 대종경 인도품 14장 말씀입니다.

0: WBS
1: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9시를 알려드립니다. FM 98.3MHz WBS 대구 원음 방송입니다. HLCS

노래 하나, 추억 둘. 머지않아 사라질 직업 순위. 요즘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자꾸 배달되는 소식입니다. 그런데 단순 업무만 해당하는 얘기도 아니더라고요. 아니, 이 직업이 왜 사라져? 이걸 AI가 대체할 수 있다고? 생각할수록 반감만 드는 지점이 너무 많았습니다. 오랜 시간 공들여 쌓은 기술이나 재능이 한순간에 싹싹 자리를 내주면 글쎄, 과연 그래서 인류가 남긴 남나요? 저는 그것이 몹시도 궁금합니다. 노래 하나 추억들, 오늘 첫 곡이에요. 안치환, 사람이 꽃보다 아름다워.